0: 자주 뇌지 토네 야지 비메지 간내 세비 체드미시 고조 제고토 참도 총제기 비메디 당라 군디 동외 전대 이게 조정 세비규 총제 용기 비메지 체리당 튼비 대당 두시 삽도 당내 랑궁아 수보 딱제 집바타 대당께 초와 르괴베 비규 당내 집바타 찹지 제조 레리카게 튀모토 비메디 대당라 도고 제대 비메라 제종타 대당 송종께 제조기 나바 삼보시 되시
1: 在南部错听的平均龙城年轻来控，票改龙城去三九六关都关中西北来前，寻找我们大家写的页。来前的总局跟库啊，蒙给不拉他，谢谢钱贵拿去你们自认拉他，不算这么多拉你是。拉到可把牛关系，地铁内西塘，结合子女塘龙九级科室业，拉到可把去控制体位去，来年看了票子，结合比科室业的将龙九切巧，脱去了我让阿给教育塘。
2: 天气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交流。十点两天，中国地铁连年的片面录制当中。新的鱼缸品种严拉鱼缸及鱼品拉长，国通就是严冬来接。品种的年度不再脱位，偏见的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拉鱼缸。
3: 谈的你。 비진키 추수 구부다 다지
4: 까망의 생규루
5: 생일링계 궁함사 샘릉아와 양제네 팅디 까망의 생규 년주시구이 지시 주신인 경아조 예컵이 주시진핑키 비진미마 초강채몰 중콜 예튼 첨제피비 어리신진 텔란포타 젠좀낭시 시진핑키 중국타 어리와르키 기변니 미튼베 차례 치우유베 개흡니부 리그룹트네 펜주라 고급럭유 중국타 어리와르키 제와 딘부총나 점니라 펜도유시리 초니부 럭더치부타 라카데토 마랑바 펜주 중재되부타 투몽 차제용체디 투럽사베 개흡돕치 양타베 첨둔럭부 토교급의 닌소나와탄자 니타 신진 탈랑푸 레친 중국타 어리组织人心키 탑주 딘린제와 서두동유티 중국타 어리제외니네 사베응원에 레친키 로송타 텔레링웨 투주낭 개흡니부 제와 탑주키 주치 코든토뼈 낙주 지규마세 개흡니부 미마타 개지지소키 거수통의 인발 이치경유치송크리 지시주신인경아조 개흡기주시진핑키 비진미마 초강채모 중콜개둔섬지피비 어리신진 텔랜포타 젠좀능링 텔랜포타 텐토 중콜섬지피비 어리킬레케젠라 젠체능리 시진핑키 어리킬레키 중콜교주고인낭 딩섭숙신유비 저니갈티춘의 캐변통일이 중국고의치수티외체르주주인비 어리 중콜니편냠대치수체르동교 중콜교수수규타 어리킬레라레친 중콜티외야치외뒤람톱교이치유지송크리 딜류인주뇨구수유 개흡주리탕원소첩소주주리첩소CC장 로샤全기
6: 几次就是你念着月第六滚出多位推出那文把钱呢滚出转同族记也没读图书月不堂第六红木塔尿不出月接送不离苏秦不确定了行呢推起汤波让业界成金吞了一个国亚国族图月不堂雷力给天上亚国兄弟狂皮东位本着二位托的亲不堂米塔不灵女尿不这批就抗力图吧这蓝沙不堂滚女沙不抗掉对图吧吞了银行军退雷最穷的阶级边角盘女电不堂吞银女秀三毛基信堂 孔皮雷里忙不成绩人女不由投票带给女电投票票。两只野草有了变着温天刚起及其教授年用车前边行呢，初步社会起控制控制起军队日常内部切入东西塔，刚在从所考究了规定动起，前不提俄罗斯文件考了两只野草及高古塔，至于三千七百提高车送了千大国内，三年前马赛他与其七百高车就三千千余币。
5: 即使教授们怎么的吹电增足起，你都见面你自助率怎么的吹电动机西边，你是真正前边拖。过了西边吹电下矿所，你为旅人，别人你电从越洋，别人糖尿病不糖，怕是在中西路一不离。怎么的吹电增足起，在车车这边呢，吹电马拉列松塘，他与其矿皮中间，松江七个月比过前一不离。 今年二月七日，中央银行忽悠松江大学初中出轨，让中来推广二月，忙错期一位学者前边铁墩学历卡送去送端，入住前边囊，卡把业内铁墩前边送送你他，一个国王啊，昨天透过前边去西松街有的。 타딩

0: ཁྱི yele ma phabya ta dine ya jiju lang na ya cha chu ya ti ti kurim tu zu ya gu yume tu zu ta ta zhe che zu re
1: cha
0: ta dine pa pa ti na li xep mix se che kwa ti kara sen mon zhe pa pa shu ni ti ga le ha pa du di na lo li ya ji to dam ne bo chi ya ji kara sen mon zhe pa pa ge ta ni ye tu de be sa go kha she kun ya lu zhe na li ya shu sim ti ne yin pa pa ge pa zhe ge ba ti pa zhe ma ran zu zha ji ge ge ta ni zha ji se nu wa zha ti ha zhe bao zha zha de ba 자체사든가라서 바짝 바 바터와
1: 바타
0: 바터디 첨부 자체 카셔기디 바박 두군데 제법 제법 깨 첨부 바 개별 수제 아니 수수 깨 첨부 깨자 아니 파 파주 추주제 배대 주인한 다시 교제 수수 내전의 대자 교부다 락세 이유 즉 즉딘데기 로춘주기 인 덤브르데 덩어 털리 디나 지기 직내네 깨 첨부들이 개두 바바디 무제인 체내 개기 요와
1: 제제제
0: 킹럼딜이야 파 주주 주주주도 팀럼디 지순 수학관이야 진주 침료내 개요와
1: 저저저
0: 딘데기 토 이직디게 있는 토담이네 니바르투치야 마체 디는 믹스에 디나니야 된샹교든데 레스 저랑 좀 드리케스다 남트레인디 직 나란주 통세리 치로그 신진기든데 바과순제 터리네 유거 조점스 요녀도 저 바과기에든데 개민 지단 용료래
1: 혼자
0: 봐봐 총계 집에 나 도담디 지기어 혼자 하고 오래
1: 당
0: 안한 주 뒤나는 사주 춘주제 권다 로 춘주든데게 된데 급리 박관제 단제 숨제 시제 친제 아니 직 다직 이응스나 다가를 가르치는구나 급리견 리케도와
1: 제산단이
0: 자 드리케서 직 견용 치자 도담 지기 유 배제 고유스리 다 이내래 디인 지르찬에서는 능구네 디직수 캐고야 저레스
1: 레사단티네
0: 바트 슈크첨부께 바디 진네 디나로리아 가르치되는 견한께 바과디 자디 바트 첨부께 미에디 진네 있는 게첨부께 뒤 틸럼제 숨으시니 니네 있는 물제 체네 계루니 숨네 있는 디나로 가르치되는 야 바과들이야 소주 제이와 도군지 제부께 비어봐
1: 제단티
0: 직 딱제 제 마카인도 견한이야 예제이는 디직 디도 니 디도 숨 디도 스체 예제 다인 그래 제가 아직래 놈에 안 예제 숨 단추 산제는 딱다 대응을 세상 디조 간가 직 인지 민지 추고 수수 인발 고주 체벌에 들이야 록다 튐베 고주 근데 치고 유명다 록다 튐베 옛날 토덤 가르치고 유명디 니발 투섭서 난 고도스 옛날 세야 당부터 제드네 이는 바과리아 친구 샬라 바과기 직 직 튐베 라키 세우 유고고 유 마체 안아주 디나로리아 조교라 기체고 구구요 데네인 모르다 차인데 바바게 십시 십제 튀는 십제 십시 바스 있는 십시 바스디게 체면 구구요 바 데네인 즉 바바 땅으로 바바 된자 샤무디게 케라 바바 땅이데 샤무 코면 맞아 케라 게블로 겸베텔이야 대배 있는 샤무디 공구요 레스 세상은 주디나 디날 팀 주기 팀로 도담날이야 바바 땅이다 바바 갈이야 견샤죠 니가로 된작 샤무크 스티어레 디인 하와 체지스티 어르스나 바과 콜루니 체결식 디게레 다 바과 콜루 숨 체결식 다 디미기 직 나라주 감로기 강고직 안다 정구 체베 바과 디게레야 믹세기 바과 샤무크 체제 디나나 팀로나 세브셰 요마르데 원야 소봉은 날이야 다 직 도덤난치도 바과 디샤무디네 평국이 외소지 열레스
1: 세상은
0: 좀 천시된 거냐 진로나 가르 유미도 하고 유비체 아니 그냥 걔들 지금 안다 전국 간교대까지 예자 당하는 전국 간교대 진로나야 봐봐 시험 코인스 믹세기 돈덤스게 여말해
1: 세상은
0: 좀 고려 순겸 날로리야 직딜이야 정말야 구자 체제 시험된 자가 시험자 직 눈주야 코인스 체제 뒷 도스 체제 고려 순겸 나 도스 체 열레스 도스 체제네 있는 틸럼 바과 그 틸럼디나 냐 튀대베 롭전날레 슈유 바과 그 틸럼 다레선 조격 틸럼 다 수술랑 가 수수 교수도 수수 틸럼 하고 라모데 틸럼 나 쪽으로 하나나 라 코 투구 코리 멤베 틸럼 나 쪽으로 베스네 라 최바 제도야 요 말에 세상 단다 라 파게 전부 게 파주 추주제 준나다 제도야 다레선 라 게베 게베 시사 게 초세 직디 유세 게게 모초서 고바레 랑 틸럼디나 랑가 림디 직 쇼지르 림디 니 유세 디가리아 주거 집에 남디디 날 바꿔 주세요 남디레스 띵 아주 니바 텔리아 텔람세 시그레스 주거 충어 조사디나 겨람 시그리라 뭐지 충에 딜람세 시그리 찾아 바꿔 그리디나 텔람다 뭐지 집에 조사디나라 담당 안아도 총기나라 지주랑고 딜름 유스디나라 바꿔기 딜람소 차대어레 바꿔 딜람소 차대어 찾아 대주 있는 건조 니바도 수수 딜람디나 니바도 시험나 고그레스 디네이나 무르제 춘지 차디 총게 나로라 지단체나 지천의 무르제디네 자지 추주르나 지리 십주네 게 주고 요마르바 람도야 지금 간소 람도다 즉 디구구 군다 아나 상람 군다 람숨도 디데 시도 데미게 랍테 군다 신여서 멩가 군다 신여서 지주랑 고법수 신여서 디데이나 삼바 신여로 소바 국제 신여로 소바 남 코도 없으니 속 춤숑이 숭남 신이서 진제 그도 리드 계란게 물제 춘지리나 즉 추주리나 진리 숨주네 게 초고 요마레스 제단지 물제디나 그제 유미 켄고고 요제 디네 있는 건조 즉 바과기 디나리아 즉 가지기 건조 물제 숭남과 바과 조초그레스 제그레 가지기 조초 말을 제그레 와요 다 조 교 좀 맞춰 슬랩제 요녀티가랑 아주 총은 날 지기 디날이야 진짜 날 때도 니도 날 때도 좀 년도 봐 들리냐제 맞게 제제 럽존 치주 디날이야 파스 좀 주고 럽존 차데 파스 주고 차다 진짜 제제 지기 다 들리네 연불에 섭서 차 제제 지기 럽수다 대직 소식 저제 샤시고로 봐
2: 정을
0: 돌려야 무주 쉬는 걸 짓단잖아 바빠 조초고요 말에
2: 제티카나
0: 조 to 안중에서 가진 외서로 어중인데 여러봐 뒤인데 잘라 토부 쉽게 가셔야 뒤인데 잘라 싹도죠 오메 만님제 바과 단중인데 도와 강부터 제제 딘데 단중이 다 두그리 정 말해 바과 인가래 오고 인가래 때부 책임 있으니 손데 제비네 딘 어정마다 상자이네 지 바과가 라고 주세드네 다 제가 다니는 쇼바 쓰그바 라고 주세 능주드네 파 상자 계정 말에 야 뒤니 야 뒤고 콜로네 계정 말에 Gibloll mag chik gam chungan mag ge ma chok dinje gi chesi yor to je ni chik ya lam chik wo gi di kolu yu se lam ne ya mi chik da chegan ya ge chung ma res
2: cha
0: da di yin du dinje gi chik jala lu ya dinje gan chunji dinje che yor shang zai to je dinje gi chunji che yor di yin du nye ta ni mik se ge ne she go ya de da nye za kolu yu gi di chik ge ge gi kolu yu sung ge gi da 독심으로 하다 예수 다도 저 열이라 전부 연애되게 구인으로 채워라 맨날 장자 속 상에 있는 디톨이야 익습된 거 열어봐 자단 디톨의 믹스에 경건조 즉 주권하는 시에는 박박 단단 모던의 자신은 더 나고 개비운이 되게 총계나 주의적으로 말했어 디나가 저 넘기 즉 제가 다녀는 쇼리세부 가봐 모자 쓰기를 대 황배우처 쓰기를 더 세워 겨비 더 나고 싶은데 당연히 대조 전초고요 말이 재단 뒤인데 박박한테 발자사다 짜지 사디 어떤건다 뱃게 전부 쉬고 겨비 뱃게 깨버려도 수직 겨비인데 닝찰로 농신인데 가셔서 소드네 이제 뱃게 수수 뱃게 박박 생대네 주제로 좀 칼로 가져 오 답부디 박박 다니 보고도 이봐 도문에로 아티 파는 닝제디 동가전 샘제 수가신 손데 가셔야겠다 근데 샘제 실라지 미강한데 샘제 수지다 담만하네 만하자 따대자 교부 유방아 락자 유방아 배디 아니 땅케우 유 시부든데 미신다 통주베 기지래 병원들 디디네 즉 토듬다 못튀바 딘데 고려 순겹다 못튀면 이제 차디 어 재단에 디날 익셉 최고야 당부터 독세제 세세시고 예스
2: 레세레세
0: 뭐
2: 도진기라 대생은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시작은 공감사.
3: 감사합니다.
2: 캉게 시발이 전 태동 카나 무스 티투스 제리나로. 네세 챤 칸쇼구유나.
3: 그지시라.
2: 네세 고이키라 시아바스네 그네규나구나.
3: 이거들이.
2: 네세 안캬 카르 끈드나 유네 태가 겐순다라리아 송쇼유라. 로 소로나.
3: 캬나 감사.
1: 감사.
3: 캬나 다티 랑고 충드인 디지디티 이 장지법에 동시에기 최최고 달랩조치기디 랑고티 제대 땅에 접으신 마선 간데 접 대에디 디 법에 인지 땅 받으시
1: 바. 랑고 총어 장지법에 카레나테도 캬나데 장지스나 데 캬나 제왕게 자그로 담스게 제왕하네 캐나가 단대면에 제왕스 왔다 캐나 단다 장르사 개가르 바 개가치 디나 개가 단이나 장르바버스 캐나가 송고어리 장르스니 캐나 제왕스 제왕스 수치데 디자로 단스 치도 아나 저격 디 라키 석장아 치도 아나 딤딤 년다고 했던데 송고도
3: 에디
1: 신시정로라 디티니라 신정가 록 록디 리스 치도
3: 니도 숨지 담발레
1: 니도 숨지 담바스디 모저티 템도 가져 그제 두고래.
3: 템도 니도 정한 거.
1: 아, 안 전에 어디 송진하고 충원도 면도 그런데.
3: 피가 저기.
1: 어다가 디디 다가래. 디 모저티 송진하고 난고 충원디 차디 어 로중아야 저로 땅 우리 디 다가래. 디만주 탄데 뒤 대배 롭제 나로로 송진하고 입중 지원 충원 그봐. 지버 니가 이외 진짜 손들랑 것이 여러 디나 캐란디 디나리아 디 충우 디나 침 침을 다 입중 소지나 침을 제단 디 러중아야 자그로타야나 취브레 디 다그레 다 디 캐나 자그로타야 그 니돈 숨조야 자그로레브니 디 콘데야 단데 니돈 숨조레바야 단도 러시도와 러시도 러시 배제 여래 디 러시 날로니야 캐나 니돈 디 자그로야 저야 튜주레도 두 레제 캐나야 디야 도바 다큐온 치아가리아 르얀 모셔 나고르다 스메스 게임도 잘라 제메스 게임도 무이단체 구자로 조조도 세제 남미 스메드레 체비나 아니 주고 도바 슐롱와 두디 얀데자 간니가 여러 봐 오 디나로르다 디 주고 디 지디게 안조 십제 주디 십제 렘베나 아니 니도 숨주부터 레페죠 여래
3: 맞지 간디 난디 난고디 다 표지 동시에 처분 마부지 라글랑고 가디 티니 포베 동별디라 젬즈 티바체스데 코리아 요발
1: 어 그런 표지 마셉제 랑고 또 샤샤제 디나리아 다 젠서스는 십제로 와 비게 자매가 자야 돼 십제 침베는 다 찍는 디 된저고 정을 표고 그 옛날 비게 십제 그 정을 숨겨 된줄에 겨줄에 대해 그 양만년에 소가 두고 그 사소든데 제 뒤에 전도면서 뭐라 배주지에 맵서 그러나 사상교 이나 아니 십제 로직이 장고 있는 십제 최고 말해 십제 나고 말해 아 그러나 양만년 십제 마세 인지미지 로 숨줄래래래 그거 말해 그러나 배주 맵다 링다 맹교든데 제 손에 손이 좋아 맵다 냐니 냐니 두고 맵든데 다 이나 뒤에 봐 자로 당가 친다 그래.
3: 나시 다 뒤에 자로 당에 맨디 표지 당에 가 대유디 디 표지 최고 당에 뭐다.
2: 레세레세.
1: 어 다디 표지 메뉴 다 유디 그냥 초배 골고래 와. 개인아 표지 메뉴 시에 연말에 짐주 짐로 더듬나 뒤주 시에 여름도 그냥 표지 메뉴 곳에 연말에.
2: 제다 홈페이지 디송자기라 또 로세들 숨조로 왔다 로 숨시지래 대미도 하나 자로 당야. 대내 고랑 그 랑고디 남자 코에 균도 예동 주연의 주 템도 수염대 판도부터 배수 시부 다음에서도 대 배수 다음마당다 조여 말하기라 천문날 조디 콜로제 시샤 조고
1: 뒤주 시에 여러봐
2: 그래라 세븐 송해라
1: 뒤주 도담 시에 여러 제단 기란 뒤줄 때제 나타난 줄 디 콜레야 기란 배수 남비는 아니 주거대 딱다 대배 십제 체륜보다 딱다 대배 내직 가르스나 견주의 바 청우비의 바스디 뒤주 마여봐 딱다 대배 기란 락기 배주 주거도 고주주도 라키디 직대 튐베라키 와툭세 딱다 된다래
2: 레세 샘키나 송해라
3: 레세일라 니도 좀지 다만이 랑고디 고리에 고라 모아봐라
2: 제제제라
1: 딱이기나 지연지 팀룩 도담래 팀룩 도담래 니 강가치 규율에 도담디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ཕྱི Kuenba poba, kaba saadende, chung, nge gudu gebi ina, ani kira nga la kiti, beti, kaluwe, mordataya la kiti be zami dhugri.
3: Dasi.
0: Di nganzu yiksab shib na urta, mordat chakro, tujuliwe mordatende, kira tujuliwe chana, kuranzu chakro, durub chingili ya, kuranzu mordat chenye yore, yamana nga nazu mordat chiga chay, mordat chiga, kuran geblo de, takwa ten chini mendo, di kaluwe dandu ya, ma tujuliwe, chakro tujuliwe chawa mordat dan chimi ina, gadi ma kuenba ina, ngazu pige kye tubere dresh delere kuenba ina ani di todam nalo le kaluwe la ki di bet bet meyab suy siti yore
2: lese lese
0: lo tuk
2: sereb kye na sungay la
3: akwa
0: sula lo lo tochi
2: desa na shubha tochi shudin jia wo
4: zhu shu ki ur sing chu yang ta ki lam ni ji
5: xia ca we ten gu te nying ni we ye mu yin
4: ta de ki ki 三星不敌你平常龙城烟城烈空平原龙城气金珠贴地西北来三星

0: 가스는 아주 사고 고면날에 지게 로마고 바지 로마고 통 세우 통모 저 송도와 지디나냐 천도 천도 니게 천도 이버지 약간 땅 아주 대가진 천도 롱스 시그레 어디나를 서망 사티가 되니나 어디 디 세류도 되그레 천대 나로로 구슈레 천대 나로 제곤레 안나 디 차김 저 나로 앵그리도 디디 가레선 디 앵그리샤 앵기 개버샤나 디 구슈리샤 디 제곤샤스네 계란 천도 이버지 두고 열어 봐 저다 어디 니버티 촌도그 디날이야 디날이야 수구다잖아요 숨버디는 암적이 니야 암적이다 수수니야 디저바 세시치 디이나 지 자치 제제 쇼에 지 감감은 없주다 쇼에 감은 없주체 기란디날 도스체 믹좀자도 치도자 아니 텅슬로위나 디게 쇼가네 예네 그 그분이 키나가 연애 얘기에서는 잘용 말봐. 뭐 진짜 소리지. 네가 카 숨디게 수고 딱잖아. 죽으리라. 대명이 디나로리아. 다 수고야. 견침은 매매시고 지단체는 난다요 말레스. 대차단 디인도 녀바도 개디 키나 맹가를 진짜 수고 딱잖아. 남이는 아니 디 커돌이야. 맹가게 자돌 날 바꾸시 그래. 자돌 날 바꾸시 그래. 키나가 난고 말세다. 뒤주 내용보다 뒤주 내 심배 tujuu yuwaay khaluwaay diga jawajyaadiga ina inji mjig suhu taqchayda kuku yuwa rees di ina nyebaardu kiraan di nala nangyu cha rwa nangyu cha jazan diga cha cawaay jeliya ani gujuu di cha cawaay jeliya jine gama ngatsash gudu ani ngane juu palaya laki di tuyungwa rees laki di tuyungwa rees jazan tujuu ina nganzu inji mjig kanliya ji ka jigi lochunju jig shouji zemi zi shenye rwa shouji gujuu 제신이 링내인 겸도 싱그마르 사든데 전에 영화 띵아서 지단 전에 무관 주도 무일년 돕니 비기 무관게 디 지 주거딩 안에 야 고주 치투베시고 디 카디디나 전에 고주 치투베든데 레스 자당 아주 지도 보고 심로 나로리아 타니스데 니르스도 타니스 어디 차디어레 땡마진 니르스도 다 이게 맛이 차도 날에 고주 제마신이 수수수수 개개 싱그명아 나갸 인생이든데 이나 kumde yodende yin, susu susu kogem yodende yin, a kardule kore todom solchinja, tengwa jil nyers. Dene, jik karsana, ta nyesa nyersudu, ane ta nyesa wadichi, ta chadol nyesana, lakto khawa nal nyeche, ane chaksinga gyaga yungurwa. Chetan o dinali ya, kedi laki jivu, jik tujul leja jivu gyayala sukutakja kukore, kedi laki labda, laki rebda, laki jik chulu pambas nyesudinja, matambas surdinja, o dindegi nyechu, 진제 중제 그냥 그 컨셉치 차이인비나 아 디나 수고닥지 디고고요 말레스 자다 대주 있는 아주 녀바도 있는 익섭 최고야 지그르샤 디네 있는 가르스는 아주 디나로리아 지가르스 지금 아주 녀바도 익섭 나고야 가르치고 그러스는 딸 디나로리아 야 젬모토비아 디나를 하셔야지 가르스는 라기 가르스는 지 강야 챙겨든데 여러 가지 가지 비게 주주 짐루다 계제 강야 채와 더바 지자가 다니는 커야 커류 장커스이들데 어딘데 직내가 강야 채스이들데 데네 토수블라기 가면 중이 체자 토수블스라기 숲샤스이 소리 이제 당부도 다야 고대샤스이 소리 데네 라키베 치딘 체샤스이 와나 라키 디나 체딘 닥다 마대체 주무소야 디나라 토고도 스지라기 이게 베티베 베마 마 템바 마치딘 마치업스 뉴스 대주 있는 디날이야 제토고 요마레스 대주 있는 아주 니바드 이제 디네 있는 까마 중이 잡에 갈로벨라 기디 디다 디날 까마 중이 잡 잡아 로직 나롤 그냥 로직 나롤 까마 중이 잡아 대무자 하나 돔제 까마 중이 잡 되게 디날이야 고주 치도 마레스 아주 남규 까마 중이 잡스 이놈 까마 문구 잡 되게 아주 즉 롭종 제제 이제 저 저 개제 까마 야루야 디 루토마레 자다 디직제 데네이나 디나 익선 나고야디 케라 비진벨라기 에진벨라기 디게 십시기 뒤주 여제 디 십시 마체 교치 동안 내달리아 지금 가르치는 십시 뒤주 장차 세제 된데 여치 어 디직 디게 디나로리아 제외게 투마레스 자다 디나 디메게 있는 아주 지금 유미 톱달라기 뒤주 마여바 구구여바 야 디메기는 지금 아란조 즉 상가한테 어메스니 되겠다 디메기 지게미 되겠으니 소든데 대야 규정부터 대척배 ཁྱི རིན་ཡེན་ནེ་ནེ་ དེ་དེ་གི་ སམ་པ་གུ་ནུ་ཅིག་ཅེ་ ལོབ་ཅེན་ལ་སེ་ཤ་ཤུ་ཤ་ཡེས་ ཨ་ནེ་དེ་ནང་སེ་ཉི་བ་དེ་ཡང་ལ དོ་སེ་ཅེ་སེ་ཤ་ཤུ་གུ་ཡེ་
1: མ་ཟེ་ཏོ་ཅེ་གུ་མེ་ཏོ་སེ་རོ་ན་ཨ་སེ་ཅུ་ཤུ་ཀི་ཨུར་སིན་ཅུ་ཡང་ཐ་ཀི་ལམ་ནེ་ཅེ་ཤ་ཚ་ཝེ་ཐེན་གུ་ཐེ་ཉིན་ཉི་ཝེ་ཡ་མུ་ཡིན་ཐ་དེ་ཁེ་ཀི་སེན་ཤི་བ་དེ་ནེ་ཕེན་ཅོ་ལུང་ཅིན་ཡེན་ཅིན་ལེ་ཁུང་ཕུ་གེ་ལུང་ཅིན་ཀི་ཅིམ་ཅུ་ཐེ་ཏེ་ཤི་བེ་ལེ་སེ་ཤི་

0: 판더니 비진키 추즈 주버다다시
1: 디카르니 대종 룽치 년친 예궁 대개 룽치 이
2: 점종탕 룽친 대
3: 점종탕 룽친 대가
2: 초웨 펍기 랭예웨 점종 뒤지 디네키 워머스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때모디 생계 초보 행계추 녜왕 기비 스스뷰
2: 점종탕 룽친 대가라
4: 점종탕 룽진 대가
5: 자스탄 덴베 생계 행계 공감상 땡디 벽에 룽친 기 리젠낭 벽이 신기 좀 캠마 님은 편도 라지 계획 도안에 잠바다 좀바부 비준강네 비준낭외 점중 징치 주목부 시바식 편원의 벽에도 법규당 좀지 양균제 수주인배 센시엽쇼 디린 행계기 년남도 위안니 주목부 시배 점중기 류시바티인 생계링계 응용의 점중디 좀 캠마 님은 편도 라지 고로 모주 둘주시나 님은 편도 라니 제로 책동 굽게 된주 튠지 로로 시그즈를 구청받아 편중 미리 룹링 게이 챙가기 게이 다추당 좀리 진천의 튠지 루슌 좀리 룹링기 신기 좀바부 십두르 진짜 팅 개발아 법정 나와 평용이 없이 님은 편도 라기 다다 편중 일이 착발 강도 차례 낭시 유보다 콩키 다발을 착발당 퇴딥나 소토 여의기 토안에 속좀당 점중소 좀리 잠추 망부 비뇽 유진 속좀당 점중 촉지장 카세식 너치리 비준낭 유부시 주무부시베 점중디 여의기 발마티니 콩키 제로 니도 니로네 점구추보다 뒤인 로제링라 너치리 소주 팅만 균치 제로 니도 주로로 좀바부 비준강네 너수 비준낭시 주무부시베 점중디 편원의 비위를 법규 수지 제로 내동 중인로로 편중 비위 빙의 비준 강내 응수 법규 나오시 중무부 시비에 점중 디니 중규 서시침으로 교주고의 제지기 표기 순환배 초에 내다 응숨 세진도 천신 표기 모기기 레왕다 도구로 치시 제도 된배 점중 표도 중화시다 두갑살배 표기 응유 링루기 잠추 개진식장 임바티니 뻗준 진비 체지 자치 로봇 유체도 박자 하장 상부식 되네 좀더 가위에 쉰기 망부 맥두 체유라 교당 교묘시 샴라 생기네 표기 쉰기 좀 캐마 니마 편도 라기 개익 토안에 잠바다 표노네 표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슈베 점충 링체 주무부 시베 류시바티 센러나 대기기 쭉쭉 사장게 난라 지푸르 주와다 배링부 류러직투 잠신 초난차라 푸총조르 양쭉쭉 살바 리니 유에메 테타니 아메누르부 인답 콘츠르 데네 용유메 콘츠 쭉쭉니 로초창 큰베 쭉쭉 닝바장 인바다 땡라 텐바 망보 내유징 공화를 배부 톡부 꼬르와직 유바 잠네 시엔 부 용수세네 년다른 예두 초난지양 책임해 대기기 쭉쭉 나와도 되네 쭉쭉 살배 폐진놈바라 왕미도 돼 대기 시자 유배 강바친부 대낭 예외 시자네 남기깔마통 대눕 묘이라 레기 초외고로 망부식 찬네 니마구 남랑가를 시네 니 럽지지 구바다 서리스링앙 날 부총졸 립시 미망부 매 추버를 때룹갸신유 추버티니 총배 보면 류를 켜마듯이 루프루 미소기기네 다 총졸 유배 어규 사면 종모티 쇼용디 침직했네 대기 대신 매 추버닝 제부디 뚝기 인스러워다 대기기 강살 입증 게메티 지스집 유두 대기 짠네 니레세 티투 남은 용수세도 어큐 고래치나 고추라 시신배 자양 세월 퇴배 매래 격부랑디 메가 쇠보다 샵 규지체 란토아지 년나 딱다리 가서 공부 망부 겹자 깔에 가요리 니 텐직 니치 어큐 다 총주 튼디 땡지도 송와다 시가 잠도 치니 원래 좀다 양주 나 김도 뒤뒤 하장 아부 능기 다대 되줄라 리네 지워 주차디 김라 로아용기 요리 대기기 참양 마샥바라 하장 교불시 뇌내이 나 하장 아부 능기 지 어구 이 마치 토하기 양결 지직네 어큐 좀 체생앙 세신 때문에 좋아진에 있는 나부 밀랑캔 수요래 지 대기라시 예치 팀저 토베 대기 심규 팁디 맥주 슈트치 메첸시기 난도 바바 메드 바바 유베 촌나 딘르식 멘로 냠바충 랭수 뜸베 자취라 너규 가주 캐나양 튀기 타마를 대기라 딘방 장샤치 무 어귀 김라 림네 닌시 레마 송와르 김래 용조 균을 련발 균네 나부르 랑디 메카 소와다 자규네 자수문 신부 수들 강수기 부청소를 급급라마도 미배려가 태양 매 강교 장추발 결대 마르키 치중다 사가 렌류소 어규지 태당 딱다 대바 체시 어구 매래 만한 공내 맹년고로 자기기 최초와 대지 어구 직부 구신부를 뒤줄 콤바다 쇼바 렁투 특급 탑지의 장문인지 나와당 차와저 용두양 다경치겜해 총배 마미 니기 로아치바르 딱바르 용기 유장 롱 망차나 총춘낭 개차양 배두 조외도 김미 민덕 톡차량 용기 유 원디 대기 리바네 송디 창마르 균도치 차차부 통주 유바다 큰김 장신 주기 된라 어구 랑지기 내가 버시니 노즈 직짐기 칸튼 제규티리 대기니 팔라 또 데려와다 오만 주와 출림바 지워 주보수하기 레가 체신 대기기 체와 춥춥강 판주 촌주 제바티 어규 밀라 콤신 지바르 쿠르 생계 총소티 가동 종예라 겸니 네베 태당 가동 종기 왈라 제와식 유미 테니 가동 종기 차시의식니 민바르 티니기 랑소수 캐주 댐불 송휴 세무 종낭 로슈 외 렙두 세와다 사산에 잠종다 조세 람티니 가동 종총 규인의 유진 남예유기 와칸 따바티니 가동 종기 면세 무디더부 인베 님물레경 축제투 와칸 고치네 샤바티다레 창기 규지당 종수 대비 투비치심 뜻투기 샤메 징알보 뇌지당 터지지비에 지면 캐차부 틴저지에 뒤용 종예수 제네 니비에 생기 총소를 김상균기 양라바디 김미상매 특기타네 꼴디 추에 난기 지심다 냠두 롱주치 생기 총소의 추구촌이 종래쿵 소화한 난기 지중 끌쿵당 냠비에 년진 틀라 가슈 인종 태계 미상매 고송현 제디 추구장부 가주의 요양 간마 주잠레 다로 메발 고숨킨 텐츠 모츠네 굽라 또안자 슉체 당주지 휴네 칫쥐발치 생크 총츠 기 포모초양 종총키 와칸 달바 티니라 가신 사사타 통스 쥐사 세사제 창마 와칸 달바 티니기 난도 치장 텐자 치발 응이 괴바다 생크 총츠로 근슈장 응이 인데 종총키 축제 퇴부 티낭 생기 총주 미 슝듀 치양 슈크톱기 매진 생기 총주 미 탑시 유구뛰네 종총기 축체낭 슈 지톱치 종총 신두 총외 초주 직장 마고르와 꼬르차기 왠디 대긴주 이왕 국배 뉴바니 대사결레 치치와 유바시 생기 총주 낭 종총두 응유속바를 조톱기 망부 매경 정촌에 싹배 뉴이민라 마뚜발 김찬 창민 버구 난기 뉴마르 끌리면체 타마르 정촌낭 파슈기휴 뚠두 춥지 루이 댄사 인비에 생계 총주 미소 모기기 안에 정낭 조차 망슈 인바다 정촌기 총칸 치중 창민낭 생계 총주 미지규휴 ngumar kikyu yuebe jesong zu singgu chongkang nang zuji. Tege singgu bomcha natsua tang cuxi natsua be dundu jinyomi ta mechubar gangba sala jarwa dardu. Nambu takbar di guibata, bangdian takbar pegi guibla, changma nyobalni ngugi dengi mejing. Mokzi tang gali menche ne sosur zhukung yuedab samlu mangbu dangtar. Shindu mandu shindu nangjargi nangne cabur kyurbe ngui dundi. Pomo tang nama tsor, nambu tang bangdian suwa tadu juni gungka suetia du malu bachi. Pomo tang nama tenzor ngui mangbu mejang. Tianzu zong nang zhu ting mang xu ying jing. Di le da zham tang, pe ki le da zham qie ne, kuo mi chol mi ngang nian qi qi qi xu. Po mu tang nama zu zong nang zhu tu, kim ne ge le yege me qi zham nga ki yu na yang. Kuan zu nga tu nga lua dak da rang qie mi tu bar. Zhe qing tang, wan ju cha cha si si tianzu tang. Kye bar qir me be, ka yang tianzu, ke blin do dar kuan zu jin qi gu bar qie jing. Nyo tu mi qi dar yang, Lakba changzamda, rinkun jizam chene, jesu rakda tsor, zongchongki, chongkang nanggi, chongso sarbe gor shiore chena yang delu kengi yu. Yang tezamgi, dupa mekin kengi nama yang yueba tedaagi, luchi tedabu guwa mitu beto. Kimne ngui la tamja chimbuchi. Dabyaane, changsa gyebzam songzang, kyowe rwa chedab, chila judu logo chimbu, jupegi kang guwa du kete, wanju sarpa nyoyne kyunki xu. Samyu le debar, ming nowe gyungmyo zicorne, kongchu mitukze le namar gyabxie chibe. Nachu namati ming gyungki ming nang, suesan le durxi donggenki pymi dokcha le kyurki xu. Sengi chongzu chukutsu lupchar zhudu pu. Zongchongtu gowa gorne deti, chewa chiwe chakhan nang tabiwa chibata. Nguyo sarpa libe chongkhan le ngunso bibroa zha chene, ngunmar ragi yueba maase. Kim nang merakbe se sakyu ragi yuekyang. Nyendar ngunso bik guibbe chongkhan shikme la, chakhan tenzor yang nyendar tabio guigi metab. Chukutsu rang kimki nyercha la dinne. Nachun nama chotang zhawar, nru chenbu lakshur tangdi, ngarcha zhatang pyudu porba khang ragtab chibarse. Chukut tibon zam ti zhawekyang, Tama gangkashi ragwati zingyam che ne tingi yuejing. Bapie tongzi kondru jangma shu ne nidung dungi yuebashi. Sengi chongzu chugu yuebe kimzang changme nyerchang le goja gimne juwadi. Sengi chongzu chibu co pu chongzu chugu le duwa chewa yue. Xingzhe tang ngarcha pu tizu tatung nyenpap da duwejing. Chugu mangpu reng kimne rugu di. Nyenpap kanki gusung war. Lekyu dungwarchi. Dedar kongzu sun wu kongtang nyamdu nubcho la chu shuwar chinchwa la. Lampar jisim mangbor da chwa jing. Kim la loa lipji sirgyu le shukchiwe babe kuzur disegu. Sengi chongzu kim da giba cho zelyu nyudu pu zongnang zhowa hajang yung. Wendi giba rikshen shikyang yueba tenzo ni. Pangma lintsu la lipjang pangma marakbar lupe poshun tashi. Kwanzu zongnang kiamgyur gashin, changkan shiki nangbu du zuydi changtungwa tang. Shetzi nagpur chukze garbu chukbe pyumi tenzu tang. Komu zu pangmi chechu ki gejar kwanzu senpa chani. Komu zu chedu kwanzu tana kimmi ju mepyube ngugu di shenpu mepe chang hu kang nyone tungwa tang. Kim nangki ngersi denbe chang shenpu somtang somchedi gyurdu tang.

rūdū jūgjīn. Khuansu yu rūgū di chāng yu na ngō cikī yu dāb tīnzhā chīgī mē. Dāgī yi pū chōngzor dū tū mī zōng chōng gī gōrō xue bā tū yu. Khuansu yu zōng chōng di dīwā jīn gī xīn khām dāb rū zī. Wān di zōng ngā sū chē bē sīng gī chōngzu mī tīnzhā sī mē dā wār. Khuansu yu dāgī lā. Khuansu yu sācā di rī dīb sū nē bē tā rīng zām yu rūng. Ngā mā rā chōng na yu rīng zām nyār tū. ngan zui digar tetang minja. ngan zui digar ngui lakbar suma nyi la karsun mebar tuki ri ji nguma yin rung mi rung tenja si xue bar chi kya. Zong nang korwa gyagyun ring xue ni khonzo shi. Degi kyang zong nang ki cha cha si si tenzor degyur gawa ta. Zong nang ki chukja tue be nambar gabu yue be to. Mo tang mi xian war ki minja sa ni mo tadung zong ki ming ti la ga xing. Zong ki nindab su chowa gik chungwa ti murayang za chi ru chi na chara. Zong chong ki namba cha gyabu mangbu shik tuyengu to sengi chong zu mi duyba shikshi. Sengi chong zu yu su yong zo zong tang zong gyu ne zhokhen ki jubar cha chi cheba shikshi. Gonga tang, churwa tang, xio jie tang, tana chang yang nyo khen xu. Wendi zong ne rakbe ngui teta. Sengi chong zui mi ngui gu nang nin xie le me dui bar. Lar yang zong nang qir xio zho xin. Tini sengi chong zui mi chui din hindu xien gin ngui mar nyer yun ring cha na ngui le chamba tip ji yuwa ri ji khuan cui rang la cha war chi. Da ki agu ci rin ki pu zip du yung wei tuan ti ta tong yang xie me dip. Chong bai ma me ngui ki agu kim da tu zhe le yung wei nin cien yin xia qi ne mo la ga bu qi ba shi. Dagi leka tsarwa tang, chongbe gaysan ki mo zong nang oma chongwar chi. Gaysan nindar zong nang oma chongwar zhuwa tang. Mo loko chiwa tang, ngargu denbe to, gyage ci rinyi xingi yudab, zong nang ki oma tonggur gawe geri lechi batang zhewa yujing. Zhewa tila dine, mo kim ki oma hajan chimbu yu. Dagi ki gaysan tang nyamdu zhoteng mangdu songwa tang. Gaysan ki ngu le labru sokba tongtu sem nang se chu lang ken chache. Agu la, nye yang oma chong xin batu ji degi ki akyu samtun boktab che. Gaysan kondzu ngu ngu ne oma chong ki yue zang. Ngan zui tanda kondzu lentu cheba yin na kondzu chong chokba dabu zhowe yagu yuwa ma ri. Ji ma chongba kimzi ma chanba yungi ri. Tile ngaran zu ma dun che satu. ngan zui mangbu dinzhi xie na ge zhui qi da qu xia. Ngui dan chen bu ji tu na ya ga la a. De ji ji ge chung yu su su da wa ta kiong qie kiang wu zu xi zha qi mi pu di. Kim zan ti nang du mo la tin zha xiong wa mi pu shi. Senge chong su ru pu chong su dan min zha wa jik yu pa di. Senge chong su ri ti da ki lak dan zhi wa xin du ta ling yu san ne yu wa xik chub yu pa li. Pu chong su nang xin tan pu ru dun mi. Rewe sing ne gechu zangbu gyuwa ta. Gechu zangbu chu chongsui nang changbe. Tien shu kang chungyang teke yumi cu simje tang ngang cha chi gui me. Gundu ni gechu zangbu ru chu chungwe tu yindab. Chongsui yumi jikzu che ne chu yur suwar chuk. Gechu zangbu ni turab kongme lurab chukjubar nge zui nishu che tong mangbu gong ne suyba shikshi. Titu gimi gyu chi la ju chi shingi me dab. Lo sumju songnayang gechu zangbu ngarxin qile tuingi yujing. Te dingdu, singi chongzu ni gadung zong ki miwo du nyexing. Zong si xiong nesa yindab, sekyong wensam qigyu doa du mebe na. Lo dar chupi te mengu dongchua la sekyong chenpu dagbar ragishu. Rang zong nese jewa tinrashik yudu zana. Lo teta nang singi chongzu gechu zangbu chura la nganji su ardam dingne dentu dangwe. Duntu tsarji jile gongne damni duntu zangtu se. Zongpun ki tuanti lojik nanggi tuanqin le zine mi chan xipcha xirji. Lar cujung kaxe le goxing. Raka gyune lege mengyudar legu xipcha qi. Wendi ming e churi nyamdu rumne choyu ki dingdu poram ki kuwa lupadar parta curta che di duba le chuyur nang pabgen chungme. Dagi ki gebar gongse dang cha kerwa dang. Chenwa du giklam ju. Jangme omar gardi.
통뇨 유미 창마르 야다 마르다 파르미체 튼두 대기 어귀 김다 림니네 고주디 생기 총주 미 묘윤쿤다 민다 속바 세세 팅팅 심바다 타는 뭐 어귀 부접도 용네 대가를 균두 치킨 임바 양심 대기기 대하고금이 대기기 고마 최배 튼신시 유바디 닌시기 공다 저와 신도 섭에 총배 마면이기 니차르 떡주 채바달 미용하다 대기기 구출러 자디튜당 출린두 총배 개상당 채나야 매 그 철잠다 고조 딤잠 치벌레 제타 링도 눈세 퇴부 당휴 가서 어규 개상다 단한쇼바 대기 뷰바르 쇼지 년기 나장 카텐 제베 뒤라 개상기 칩수장 리규메 대기 땡기 제베 사찰 립뒤 개상니 나사네 로다 큐직 다냠도 개미 리네 대유지 대기 리깡 머리 바탈체 대기기 시가 경보디 홉디 반네 깡주디 개상다 타 링삼기 살랑네 대디 몰라 닝년도 마체시 샘낭 다 총주 개무티 나라 심진 제바니 나 어귀 김날 렙상 매 아자기 존을 테다 나라 락토키시 근데 교단 어구년생이 민발 교기 나라 딘저 체든 지인 냠 총배 마매니당 어구년생이 강야 민딘시 어귀 사모 추슈기 급수 김산 티니 띠니 첨김해 견주 밤에 난주 잔에 세샤스러다 난주 김기 철디 견주 고래낭 송샤스러와 견주 탭지 난주 김난사과 치제마 준세와라 속배 퇴충사 팀제 견체네 닌숨기 난도 탭잠리다 닌예낭라 주부 침부리 휴지유라 총배 표매티 어귀 사무로 공화동규 매배 참무시 네매치보다 어귀 사무 총배 표매티라 케부 통제기 창와라 주긴기 케모 시 네매치지 니만 니숨 리낭 총병기 김라 슈두 야바라 탱시 주워시 어귀 사무 총지 총배 개무 어귀 사무티 모랑기 세바다라 차도 무하다 닌다라 말미빤네 교샤 치바마세 어구루 댄주 치러치 댄주 춥지 김상니보 변치 능신라 교르바다 총주 난기 표미 카망와 텐주 매산팅이 대지 동접 요리 지 쉬어버치 매산팅이 대지 땅내 뜸규티 대랑앙 주지규 민남기 군에 대유두 대기 림내 내추이라 균도 총신 뜸규티 편숨 속부 군에 육지 미투바 총배 마매 니기 하코와르티 군이기 남규라 균도 첨부 틴저 총화시 대기기 총수 미당 카타 친두 치와다 모토게 미투 신기 모란다 대십 치바 신이 자지 중단식 등급 섬두 텐수에 따져 첩중아 신의 교기휴 그뒤는 고총미 미신바라 레시기 태총당 이마디와 유체 세워다 유르피낭 법어 창만니 기바 인바 티다키 유르피낭기 덤니타 라카르 뛰용싱 라카르 미니 레차리 제디 직기 캠유보다 직슈기 캠타 티네 덤니기 강식부 미망키 레시 동삼 체베 파르센틸 유르피낭에 미겨우시기 깨진네 시지 주베 레시식라 아자 지마키랑 가네 피바 인남 첸라 가리슈암 공루카주 인바 셰당사와당 창매 더기라 다신 개모 하하하시효 더기기 미겨우티 레시 세부마투베 랑라스루와 마신 창매 랑라 떼니 개무개바 통두 콘수 랑기 지테라 개무개바 마신발 락베 응어라 창삼 치발테 대기기 하코 메바 미겨디 통네 무투디 룰랑바 고래 마르푸지싱 예다 윤다 치켄 아자 제만 메진 켈라 스기 유토 대기기 신의 고초디 훈중 토르싱 최상직 겸네 룰랑바 아주 겨울라 수연당 포무다기 민다 대기 스기 유토 나니 터린 부이 총조 티네 인베 키기 오마신바라 토가 가네 용와 대기기 시에 당사와당
창면 라량 개무침부 하하하시 개라 대기장 셰슈차부 틴라 유조 삼상 중매지 겨울아시 페버티 대기당 유미츠 발다 니르시니 기바망부 대기당 카타치 능수 대자와 개상기 통두 메드 림바상네 룰랑바 아주 겨울아 기랑 똑탄 반냠 퇴장 야말라부 틴저 유조 삼바 마중 미주 포메 용공 쿄라 추도 지도 계산기 추도 세르에 지티 당 링글 나르에 치 타메베 냠나식 지마치 겨울라라 카데직 락베 가타 추니 참좀 메바라 룰랑바 아자 계산 쿄라 렌직 나라 뉘엔탕 나이 나마티니 나레 김느 유베 니루 아자 쿄라 멕스르케 규치도 현기 대다 퇴지 개미 리와다 카시에기 년체네 시저줘라 계산기 죽컨저스 뒤송함 떼네떼 총패 개모로 창사마겹 공내 계산 중화다 계산 유진 뭐 방말 롱케 뭐 중화라 대다를 장네 제월을 년말림나양 모생말류 계산다 바바미나양 류지진 숙통와 양아교바 틴자를 교름해발 매우 최신 제라 속도 최신 슈글레 지두 개바 쿄가 레강 경화 유바다 시규니 모랑게 아마 슌투 급기 나르크 틴자 균진 체유듭 랑미 시주디 모마 대용투 포초가 컨저시기장 카데 미촉지 몰로니 슈자찬라 쓰나야 대통 방말 롱켄 중매 계산키 미 랑기 년퇴고로 랭와라 시차 짐자 체바다 미겨우티 못내라 머친베고로 시에메장 계체 슈글레 틴저시 구주 유듭 뭐 랩도 트네 미겨우티 나라 좀주디 겨우시 시민롱에 큐이나 나 계산 내라 조사 메바 마르티 태와 감게 큐란주에서 틴저 니 민낭 자와네 조금이 지시 미겨우티 콘트롤랑 큐 파쇼 닝심 지신 무튜디 루랑바 아자 계산 키랑 꾸룬 틴저 마낭 구수 뇽마 자라 셰레 가르세 다와 매그 세겐 수유 종기 뿜불라기 킬러 딘네 대샤 상만 양결 개무 침부셔 계산기 뉘망 잠 럭치르 오메낭 추시기 유바티니 용차기 상화식시 티네 총샤 닝비에 메킴키 오만요기 메드 메 예라 뿜불라 윤라 뿜불라스 뿜신 미 고가네 오마 밤총 치베 총수 미 과도 계산라 뿜불라시 뿜바다 mi gyo ti bionbo la shi xieba di dak da gye san ki chang la po. Mi gyo ti tang gye san war ki zui ling ki mi cui ne gap de ji yang ji bar juru.

0: 아메
1: 얼로
0: 집에 주탕 몸사 집에 삼칠링사
1: 아메 얼로
0: 집에 꿀롱 제사 집에 기베 가체
2: 저거 좀 총초 예민라 치루왕 시기유 아니 루림 나베 진찬 이베 로마시기 티링키 아메 얼로 시베 레첸티낭
0: 俺最近接了不出去，来前看几车继续约呗，听见你先当一把手。当初买到这边落村村，两匹白马驾驶动人能，买到整齐居然连中心，那么大一边捏了一眼就。
3: 我们中秋节刚刚上，年末了，等这边做七八十个月，突然间，俺们二楼的三郎，年俺最近在罗马用给十千呢，将些工作先把些票据银币，应该呢，先拿一把手。

0: 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政府的政策是，中国人民 주 순대 유비나 안절레선아 냠슈 제제 갸치 롱친딩기 센트럴 남리 냠주 슈 유셔와 유 다 샴리야 무티디 티릉 안절레선아 트지 제베 낭첸 칸니버 나마지 최시디 센시나셔
1: 마란주 초에나라 혹시다 주어 점이 나서 킹디 역시 혹시다 주어디에게 안주미지 규림 주비어다 보모
2: 시자 안주의 직딩 감침부대야 찬나게베 맞에 시자 몽구치기 랜신되게 듬바 침부유 이내래 주어 몽구치 양탁베 랜디 큐니 하쿠구민도
1: 범랑게 주어친두유베 삼루드 유부호래 감히 제시 랄로디부치시 보게라 나마 리즈나르지 꼬까치고 디나르치부이나 딘딘 랄로고야게 렌지 닌도 카부지
2: 나마 리즈라
1: 오오 진행하라 니님도 나마 리즈나죠
2: 레스볼라
1: 나보게 나마 리즈기 꼬대치그인다
2: 샤주딜레 샤주유베 속자신다다 두르부이나 만자지두르도와
3: 지샤 렌간게 샤주딜레 양투스터드 디 자와야 파쿠치아기 누부퉁구유다 양샤웨 샤주디 두스터드 좀바 닌지모슈베스슈도
2: 최정체 던더미몽구지게 샤웨 소프트데야 레무체제 아니 나다 딘데리아 지야 닌지모딘데 수구민두게 대지 샤웨라주디 양코이키단디 닝지무지다 돈도 마란즈나르 드슈치야 딘델리아 페코유브자
3: 리샤 돈돌레 나야 디니엘 골타야 딘제지유바 델레 샤웨라주 소뜨지지 딘제다리나 양두스트드 참부치니 전다 카스차주지
2: 제존체 대이넬레 샤웨라주세야디 미더드즈바 닝지무유넬레 고 기야디 망다 최제 샤워정일러도 대부 아유
3: 최장체 이내래 양마랑 소소야 땡땡 탑시지 유기지
2: 또 이내래 샤워라주디 독스터드 닝지무디 지고 매매체 양대래 대주신다 인지치야 유기지
3: 최장 请问你有木推荐向外让之地撇去行大卡里里面人类要建立坚持时期
2: 我是人类有建向外让之就不做抗议了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rumba, ta mangbo jilak, anji gyagab rinba tang, tang tang ara toga na rangchuan chong rinbegi, ta jing yunmin shusha gyunzinbe zanyi dinze, ta mangbo dinze karas. Ta di anji ling chong chonggengi, ta nipo, ta gyuga chingbo chongara. Na lao tiong jela karas na, tangi chokzin chobgea tang, jurgu, ta di nanglo la, ani pyoge suyun rinne gyunzingi, ani mala zubchun chegoy chebe, langja, mangbo dion nang baral, o dion nang duza ne, di, ani ngara toga ta chengyong miriki, pyochung suyun rinne la, ta kip dine cheche karas na, yang takbe kachwa tang, 아니 지금 어떤 바래 남친 팀에지 다 둘이 샴여를 뒤에도 전에 아니 저블린 루규 년좀 잡을 잡에 다 벽이 수균 지기 링네 링주 딩이라 아니 차촌 바 이네 다 루규 털라 중만 요에 가서나 제대로 딩줘다 동지 딩데 중발을 아 라바도 지접 수지 시진핑기 급죽 숨배 개용 투미 속진 팀 당벽이 숨시에 털 가르송 월에 쓰스나 중한 미리기 아니 변윤 타로에 루규트스 링지 킹서 개비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심라 유구 동에 아니 라프닝이 냥아 균진 체유 제제 다 감에 들듯이 쏜다 디그나 안치 루규 냥 좀 디게라 나 루시 공기 다디 등조 하장기 거 좀 더만 나거래
1: 맞아
0: 나 마세 그래서 나 지게 수지 시진핑기 다 송시 르던 르비 나글로라 나치르 아니 페미르기 렌지 킹서 게베 좀 팅 숨자 미터는 거래 다 딜레 당당 시슝기 아니 링돌라 체도 등조던 두고 나와 강매 촌라 다 조지 괜히 높죠 렌진도 휴기라
1: 맞아
0: 나 그게 수균 르네 자라도 땅도 서로 쪼그담라 아니 글랜로 남자 더다 되버지 더다 되버지다 아니 대응을 가르친 거라서나 아니 높죠법 망부지기 아니 샤르조라 정주인양아 메스 아니 종군이 정주인양아 위에 계급지 레지제다 딘대순 거라 숨에 쪼그레베 뜨뜨다 대응을 많이 봐 라주 세븐나 다 딜랭가라나 아니 종하 미리 다르네 땡즈이디 뭐도 봐라 다 디가라서나 당버디 아직 당다 시슝게 아니 딩루긴 레든라 두부르당 잡교 죽침분당데 아니 더드니시나 아니 링주기 레든디 레든제 맥세기 톱체체 단답 계지다 게나 돌아 아니 갖춰다 쳐시 디 단니버디 와 망주 주주로 제제 벽이 링주기 녀접당 다 버중이 레든라 아니 지 가위 라요 둥제 카르카르로지 도비메 디슈에 벌라 망주 주주 제제 아니 지 어 표정기 수균 링네 아니 수두다 균진 다르베 둥줄라 옹알레락베 통진 나무다 시주게 원하디 나도 강조사도록 쳐봐라 그렇지 아니 표정기 수균 링네라 다 개도 기스르게 아니 사바딘데 개투버 좀봐 다 드럽 공매기 노릇 개주네 고참 제제 어 빈조 지도 체리 강냉 안지 어 경사 흉내 죽승벌할 죽승인 제제 너지릉나 지금 민나 직두 제제 아니 경사 덜겹 유배 너리다 아니 지금 낙주 참도 다 디게일 쓰고일 가라서나 팅 망부지 꾀 제제 아 지금 중견이 낭자 아니 종비 팀이 낭자 종배 빠르마이 낭자 다 종배 빠르마 닝가서 거라다 이게 주도 당나 안지 리트리 제약이 레드인데 갸챔버지 빼버릴 갸챔버지 빼제제 다 응어질 종배 면자와 어 둔주 듬시 삼지 니야 동바 종거를 어느 거라서나 종배 둔주 듬시 디게라 종남 면자와 아니 지금 좀 양아 터질
1: 라서
0: 다 대달래 말아서 둔주 쓰지 저지 그래서 거라서나 버튼 심벌
1: 라서
0: 온도 주비 디디티레 어 순이 종바 디게디
1: 어
0: 디제를 가르쳐 버려서나 조직다 중견 전이 중거라
1: 지지
0: 링준 디니 안지 중배기 가르쳐서나 전진을 된자 고 냐르다 당서 나라 나래 규디 안다 균지 체크 받은 데지랄 계속 그래서나 중배디 뒤도도 가르쳐서 제모도 봐 임바이나 어느 가르네 주 가르라도 가르쳐서나 중배칠에 대바다 아니 중망다 지 라도 다 디인도 전에 어느 지 중배제 제제 중배기 나라 유배 중 디게디 강격 접업체 나 리지 버준체디 아니 녀접기 레든 남로네 길레든 케 치슈 딘데질 지제제 당가질 아니 변종 지도 제리 강내 다 링종 경례 강 아니 망도 중부 취십 지교로 대동체 응어질 서구디게를 신경제 중부 중주연 개통의 중부 급중 급중전 지 통이 두바래 다 다바라 권주역 제진 나와 중남 면자와 갸라도 지 아직 대부 최고를 대인체제 저주 심벌 디게 디가서 대부 제제 당 나도 코잔디 나돈라 쓴고 코잔 디게 능로네 중남 맥세 디게디 아니 주 담체제 열접 당 리직 제다 지심 못인데를 지지그래 아테네 개치와 직제로 니도 로네 고참제제 퓨용롱 주자무딩라 아니 땅 알아서 봐도 지도 체리 강경사 레든벨 땅 알아서 강에 망부제제제 아니 중간 선루기 제진 나와 중나 다 죽주 리뷰는 안 직접 해 버릴. 다 티네 죽나. 어, 십주 싱아

0: 간단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생일링게 궁함사 샴랑아와 양제네 팅디 감게 선교 년주 쇼인 지세 주신 년비지 미마 소강 채모 계급비 주 시진핑키 첨제 피비 어리 신진 트럼프 그 수수든 샴부타 계급 니비 조다 키 수든 토 시세 준부타 시진핑키 시세 준급 중화 계급 니비 미마니 럽친키 미마 인부타 중화 미래 게타 러브 친군 교 체규타 어르라리안 덥존 덴바 교와 체규니 계미 냠네타 편준 니가 편바 점린라 디게 준토제 인시 송도 Sarkubi Mungsibu Nen Shido Chewarshin Nang, Zhongyang Norsi Nen Nitu, Chagay Kekse Ngui Gor Tongchur Nga Guzhi Chene. Wengen Lopsu Tuzam Ki Gangzi Bolu Kenden Loptar, Gangzi Bolu Zhongda Tang, Zedren Soki Chigur, Ngui Gor Chi Shisa Chi Gapyo Che Yubri. Xinle Tang Chongsi Bu Jisi Jubshin Nien, Chichou Su Nidong Gami Nisir Chulu, Mopa Chukdu Chunjin Ki Lakda Chushi Lakda Chedi, Gayong Su Pakzhu Zatubi Mopa Ki Dayu Changche, Chisomdong Dungin Abzhu, Dianja Tubu Chayu, Chelsi Guibati Ni, Nidong Gami Nisibshi Lu Dawa Nibye Chuntu, Pakzhu Dayu Changche Lariyang Mar Dangwashi Yimpri. Sarkubi Gekab Juri Tang Unso Chapsu Ju Nen Shido Cheba Xingna, Dilo Gunchu Nyujub Chiche, Juan Tongchur Ji Yeme Simbati, Juri Tunze Ki Gacha, Dunju Songwa Tang. Minga Juri Tungu Zowu, Chua Yamari Rinkong Gwar Jigcha Ninga Yi Tone Nyujub Che Yubri. Gayong Ki Chongyi Ngabzhu, Tuyun Dawa Chuki, Chaga Yubi Zongjin Ki Chue De Chigubi Watang, Jisi Joksum Nimpar, Chaga Yubi Zongjin Chue De Chigui Nang, Si Chong Tang Sadong So, Leri Ge Ki Kile Chi Nigil Chukjulha Shu Yubtang, Chue De Chongyi Ngabzhuta Ki, Chaga Ngui Gwar Tongchur 十几十几差古单位在九桥桥片镇上不同于不利昨年春天增足期季节九十年准备前面年冬家民女士出略昨年春天冬季年时来文班昨年春天强迫呢因为刘村托准备年间特别样批评糖尿病不谈拍摄过位昨年春天增足期车马查去鼻涕春天强迫了兄弟姐妹他预计准备三天土东国别比武切度 有人去开会冲击本日去这些就是年绝版型的五十岁天年给是开会卡托年结果前边每次给他们都说他没事就他没用破度连不能他一四年玩马上作为垂天真的是被这些就对年年问是老大前面东东二星就这面不他你们这些错起别贴子连做起你对三者比我行呢连不能他一四年玩马上下村连不能去起不给他东都垂给他们都说有些 你对江阳去某人路边几间去路边镇都去太多了好个创业都过去过他江阳去几间顿住顿松去给一趟激励营业绿泽塘地塘街六千西镇都南书一部天呢江阳去某人路边几间去路边女娃几对托十几七十年了人才娘这永远归地东塘几间去七来娘娘来四东为来地开进时间一部天你对那次创业去一刻去几句建议去归出当林塘朝鲜同这去创业人别他都
3: 牛塘总塘区局级区培训两千中年不得团队创业人被他都能出于钱他都切不去忙错去三百零年错二位培训错什么塘结合起几句建议卡的东位库有三个西对于不对
2: 我的社会前年社矿团员人送去来苏北装地保留镇都年华塘三年太多理工塘开来恰恰前不见年用为来去来苏区镇都南虎塘兄弟推着三百来去来苏年用上不抗力文班车有不利你对年至创业前年冬家面临社出略来对三对镇都前面来对中大格式国有塘这座五年期将其他年年用培训创新中正文社特别来对老兵电厂内老母村
3: 团员人爱拿来对车轨塘冲着从年老团托塘错过足够所以能团几对托路车前一批这些就是您听阿卓培养用中三节千里人生落错组别从头下色操心中国苏镇康体院士孙伯国爷年老局重庆的西西中部塘让用中去这月前辈经过我塘提醒来地去起来开不塘起来给团民冲出塘念不送年让中去三节千里人生组管帮不切地三推出去三节新住塘忙去
2: 地摊小区开工所比例年来前辈来的西镇预备空家总体西林区庄这边所用塔西林区庄这边接着就西北坚定起步表塔起步提七天所用塔在用外区坚定年来也预备起步塔从西林区庄这边接着就电厂内路车前辈西林区庄这边庄这出彩托的情绪
0: 湘潭重叠重组地轨建立用为真实不足业界让我去念用它西林区内区了送地前地西区它拥堵令我们塞坚定无缘去干部业务局西林区组织部接着就当年拆个样这一批新一天的天地干部业务局年至续差

생아 남초 다른 남부츠 센신벨리 젠디니 현종 롱진 년진 레콘 벽에 롱진 기 철두지 젤리젠 직제가 제치디 십디시 나리젠 적용 쇼캠 뱀 좋아이

승은음초 기랑기 샹기 승시에디 신베급리네레 덴덴 심슈실레 동니실 만나주 강예 최베급리야 죄나 탈투베 니브 요마리라 동대는 동미티베 니브 이네 요마시 자와치리야 주제 질레 메베야 민장 만나주 숙시 동견리야 대단기 변이 미덕이 견신 예르타 흉창 시든타 냠버 제제 라단 지디 가가조조타 냐양기 최네 디기 댄디 초와 사바 르투칠 냠도 베진

0: 阿弥陀佛。
1: 지배주탕몸사 지배삼칠링사
0: 아메올로
1: 지바구롱제사 지배기배가체 저구성충초 예민라 칠왕우시기유 아니 루린가베 진찬이베 로마시긴 디링키 아메올로시베 레첸티낭 안주진제 롭초초 레첸카기 저지슈유베 펭게네 세낭유바슈
2: 去美多街北路中村，两匹白马驾驶动人呢。美多整齐俱来人中心，南大里边念了一年住。朝中之朝，公家山，年明了，等这边做七八十个月，天天给阿妹奥利列在那。 年俺就真正老妈用给拆迁呢，将些军队些把些培训一遍，俺看呢，谁拿有把手？

0: 我们的
1: 你都就住了大王阿伯差不多呢，过足了，就住到他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是这些，他谈的老就到大花东啊，就
0: 독십 나니 다 독십 때 가르는 거라서는 종계들 로다르시다 여러 준비가 종계야 이장 그 여러봐 이거도 틀리야 장지 딱다 대두게 하나 즉 짐주기 즉 직조디가 딱다 대두게 하나 즉 디나로를 즉 된작 샤모 코야기 자자 준주 야케부터 련두게 하나 로 짐주를 얻다 쓰는 쇼아 딱다 대두게 이소 디메기다 만조도 봐 도케벌로 스니럼 즉 만조 천하군이 예수께도 즉 작한 주문 주체제 즉 다수 무수에서 사적으로 봐
1: 저발라
0: 자 제가 다니는 저 민사치 쓰거든
1: 와
0: 딘절 속보다 대주 상무 있는 독심 난가 패대 어레스 디 폐윤드 텔이야 가르스는 진단체는 나라주 즉 대가배 샵에는 주거 로리리 십제 제배 수치리 다 디소치리
1: 이
0: 십제 제가 배워와 다 디이 나라주 디나리야 내주들의 퇴인두 아니 즉 직내 수도 개발 유다 니네 있는 텔이야 주지 지야 된데 마 법용으로 와 법용이 디나로 당간조 짐줄이야 제배 유 가려라선 당 간조 태가 제배 유다 다 즉 감로기 코리 와 감로 코리 나로다 감로 바바나 추 디메게 가란조 바바 그릭디게 인 된작 샤무 야 고용고야 디 된작 샤무 디는 체시디네 개거림 배체시네 계속 둔주야 야게고 오래
1: 레살레스
0: 계속 둔주 때나 쭈두고 유나 람도질 쭈두고 유나 디나리아 뒤 게 디제 샤무 코면 디 체시디 룽고무 노아
1: 온레스
0: 디직 세테네 인 디글람 지순 야고 슈고고 유 디네 인 지주 랑고고 법줄이야 반트야 야고 유메 얘는 마 법이야 다 되네야 지주랑은 야 자주야 디 디 구름도 주 야고 유미 뜻 다 다저 제주래 제단 지나 바바 디날 익셉 믹스에 제가 때 가르스는 먼저 바바 순이 디가를 하빠도 디날로리아 토덤 넘버 치아직 가르스는 먼저 바바 그 다는 예 뒤대베 사고 가세 콘이야 롭제날이야 쉬심드네 인스 바바게 바트게 바트 바트 나저 짜지 제가 당연 짜지 스노아
1: 짜트
0: 가서 바우자 짜르바 자제 사대 말아서 바제 바터 와
1: 바터
0: 바터디 어 첨부 자제 카셰기디 바바가 두 군데 제법 깨 첨부 깨야 수제 아니 수수 깨 첨부 깨자 아니 바주 추주제 배대 주인한 다시 교제 수수 내전에 대자 교부다 락세 이유 직진되기 로춘주기 잉 뜸브르데 퉁어 털디나 직내네 깨 첨부들이 깨도 바바디 무제인 체내 깨기와
1: 제제제
0: 틱렘딜이야 파 주 추주주도 틱렘디 아 지순 수야간이야 진주 침로 내 개요 봐.
1: 저.
0: 딘데기 이직 디게 있는 토담이네. 니바르트 치아 마체 디는 믹스 디나리아 된샹교든 레스. 저는 아주 드리케스다. 남철이 인도 나란저 통세리 치로기 신진기들의 바과순제 대리네 유거조 점수 연예도 저 바과기에 딘데게 민 지단 용료래.
1: 그래서
0: 봐봐 총계 체비 나 토담디 지기 여러 건조 하고 오래
1: 당
0: 나란주 디나라 사지 춘주체 권다 로 춘주 된데게 된데 급리 바관데 단체 숨제 시제 친제 아니 직 이잉스나 다 등구이나 급리 견디 개그동아
1: 최상단이
0: 자 견용 치자 토담 지기 유 배제 고유스리 다 이내래 디인 지르찬에서는 능구인의 디직수 캐고야 저리스 세단 디인의 바짝 슉침부 개바디 진내 디나로리아 가르치되는 계란게 바과디 자대 바자 첨부게 미에디 직내 있는 게 첨부게 뒤 틸럼제 숨으시니 니네 있는 물제 체내 게루니 숨내 있는 디나라 가르쳐드렸으냐 바과들이야 소주 제이와 두근지 제법게 배워봐
1: 제단
0: 디 직 딱제 제 마가 인도 계란이야 예제 있는 직 디도 니 디도 숨 디도 세제 예제 다 용구래 제단 아직 레 놈에 안 예제 숨 단추산 제제는 딱다 디

0: 말세단 디조 강가 지인지 민지 추고 수수 임발 고조 체벌을 들이야 록다 튐베 고조 근데 치고 유미다 록다 튐베 옛날 도덤 가르치고 유미디 니바르 투섭서 난 고도스 옛날 세야 당고도 제드네 이나 바바리아 친구 샬라 바바기 즉 리 튐베 라키 세우 고고 유 마체 조조 라키 세우 고고 유 때네 이나 모르다 차인데 십제 튀는 십제 십시 바스 이는 십시 바스 되게 세르 고고 유바 때네 이나 직 바과 단르도 바과 된자 샤무디게 키나 바과 단이데 샤무 코면 마사 키나 게블로 겸베텔이야 베이네 샤무디 콩고고요레스 세상한주디나 디날 짐주기 팀로 토덤날이야 바과 단이다 변샤죠 니갈로 된자 샤무 콘 스티어레 이인 하와 체지스 디어스나 바과 콜니 체교식디게레 다 바과 콜 숨 체교식다 디미기 강고그릭 안자 정구체외 바과디게리아 믹세기 바샴 쿠스 제제 디나르 팀로나 세브셰 요마르데 원자 초봉원나리아 다 즉 도덤나츠디 바과 디샴디인 쿠영국이베 소치요레스 세상아주 체시디가리아 팀로나 가르이미 다고고 유브체 아니 케나케디 지게 안자 정구간교데까지 니자당하유는 정구간교데 팀로나야 바과 샴 쿠스 믹세기 도덤스케 요마레 고려 순겸 날로리아 직딜이야 정말야 구자 제제 된자 샤무캬 직준주야 고려스 제제 고려 순겸 나도 세요레스 도스제드네인 틸름 바과 그 틸름디는 그냥 되대별 높잖아요 쉬유 바과 틸름 다래선 조격 틸름 다 수술랑 가서 수술 수술 틸름 하고 라모데 틸름 나 도그래 안에는 라 두구 거리 멤버 틸름 나 도그래 전에 라 최바 제도야 연말에 최단 단다 예 전부 예 파주 추주제 주인당다 제도야 다래선 라 개외는 개외 시사 개 초세 직디 유세 개개 뭐 초세 그 말에 랑 틸름디는 쇼질을 냄디 ni yuse chugo chibe lamdi di nal bagwa jose lamdi res di nga zhu nyebat tili ya te lamse shig res chugo chunga jose di na gyo lamse shig re la moja chunga di lamse shig re chazan bagwa rik di na te lamda moja chibe jose di na la tanda nga nanzu chongi na la jiju langgo di lam yuse di na la bagwa ge di lamso cha de yore bagwa ge di lamso cha de yore chazan di zu yin na gong zu nyebat susu di lam di na nyebat xiem na gu res dine ne murze chunzi cha de chongge na lo ji dan chen ji chen ne murze de ne chu ju ri na ji li xi ju ne ge chu yo ma ba lam do ya ji ngan zu lam tu ta di gu gu kon da ana san lam kon da lam sum du de de xi du de mi ge lap ta kon da sin ye so men ga kon da sin ye so ji ju lang go bu zu sin ye so de de yi ne san ba sin ye lo so ku ge sin ye lo so nam khuda obusin yesop chumshung gi shunglam sin yesop dinde kadu lidu kiran gi murje chunji di chuje ri na jili sumju ne ge chugu yo ma res chadan di murje di na ke je yum di kem gu yo cha dine ina ngzo bagwa gi di na ya ha ji gi ngzo murje shunglam ga bagwa ro chu gu res che gre ka ji ro chu ma res ri wa ji na res jom ma cha gu silab je yo ne di ga la ngzo chong ngo na la ji gi di na ya chin de na de du ni do na de du jim jin yan de ba tel ni je majeb cheche lobjon chechu dinalia pasu jimju lobjon chade pasu gyugu chada dinje cheche jik ta therine yombre sabso chya cheche jik lobsu da tajik su choje shashe gorba chungo tholya mutu shungnom gal jitan chana ba chocho yo mare ka jik chocho yo ras gi chocho mare se malab che da jik gyaga thani na mo re sat logo yun gyu logo men manchu se dinje gal ga lesu na na an kira sho ye de chugyu ta murjeti chunji chikudan timigi bagwa di denja shamu ya go kunju timigi ne bagwa gan bagwa da ni men do mudu shu ngaro do bagwa gan mi kyon chogo ya mares
1: leseles
0: i ne gatsu nyaba tu yisab nan chuche dene ne bagwa gan ya an zo ngueso ka ji ngueso lu o ru yin de yor ba dünde jala to bu shuje ka she dünde jala sa tu jo o me man nim je bagwa dan ru yin de do wa ka bu de de che din de dan ru yin da du ri chang ngare bagwa yin ngare o yin ngare te bu chi yin sin so de che bi ne di ne o chong ma de shang zai ne ji bagwa la go chu se de ne da ja ga tan yin shou ba si gur ba la go chu se leng ju de ne pa shang zai ge chong ma re ya dün ya dün ku kol ne ya ge chong ma re ge blo le ma ji gam chong ne ma ge ma chok 딘데기 체시어로 토제니 콜루유세 람네야 미직다 최근에야 개초 말레스 제가 디인디 딘데기 직자라루야 딘데가나 춘지 딘데 체열 상자 토제 딘데기 춘지 체열 디인디 니에터리 믹스에가 내셔고야 됐다 이제 허유기 뒤지 계급이 허유 성격이 다
1: 독시들와
0: 독시들와다 이날이야 채만을 뒤길래 독시다 채련발이야 채련발 다 모두 대니 채련교 단독 채련발 모두 대두께서 이소
1: 안에
0: 채만을 어 네가 가리유메다 딜이야 허유리야 내교 가리유메 딜이야 독심 난이 뒤에 폐 여자 디토는 안 조직 도담 채버다 짐주인도 볼 속고 허유 성격을 속고 디밍은 안 좋다 채버 용네 예수 다도 저열이라 전부 유네디게 군노 제열 맨 장절 속 상매 있는 디톨이야 익습된 거 열어 봐 자단 디톨의 믹스에 근거 주고는 시에 박박 단은 모든의 자신의 도어 나고 개비운이디게 종계나 주초고요 말레스 디나가 저 넘규 지 제가 다녀나 숄리세보 숄리세보가 왜 모든 시그레디 황배어터 시그레 더 세워 겨비 더 나고 싶은데 당연히 대조 전초고요 말이 재단 뒤인데 박박한테 발자사다 짜지 사디 어떤 뱃게 전부 싶어 겨비 잡았대 깨버도 수직 겨비도 닝찰로 롱신인데 가셔 소드네 이제 뱃대 수수 뱃대 박과 신대네 주제도 좀 칼로 가져 오 박과 다니 보고도 이봐 도문에로 아디 파는 닝제디 동가전 샘데 수바스 인손데 가셔가다 이제 샘데 실라지 미강가도 샘데 수지다 담만하네 만하전 따대자 교부 유방아 락자 유방아 뱃대 아니 당케우 유 십든데 미시다 통주베 기지래 병원 돌디 이네 도듬다 못튀바 아 딘데 고려 순겹다 못튀면데 차대 우리 재단이 디날 익셉 최고야 당부터 독세제 세세슈고 예스
1: 레세레세
0: 뭐
1: 도진기라 대생은 즉시 아바쇼스기라
0: 시바시시 아
1: 올해서는 공감사
2: 감사합니다
1: 로로 캬앙게시 아바리슨 태동 카나 우스 치추스 제리나로 첸 칸슈고 유나
2: 괴기지라
1: 레세 괴기라 시바스네 그네 교나 유나
2: 이거들이
1: 레세 한캬앙 카레 근드나 유네 태가 겐순다라리아 송쇼 유라 로 송라나
2: 캬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Canada di lango chung de de de di chang ji bao bei dong xie ge zui ku da le zhe xi de lango di de de dang zhe wu xin ma song gan de zhe de bao bei yin ji dang ba ge xi ba
0: lango chung chang ji bao fe ka ren na te de ge nan de chang ji sen de ge nan zhe wang ge zha ge ro dang se ge zhe wang ne ge nan ge dan de me ne zhe wang suo da ge nan dan de chang ji sa de ge ge ro ba ge ge ci dinan ge ge tan yin na chang ji bao fe ge nan ge sung gu re chang ji sen ge nan su ji de di zha ge ro dan se ti do ana ge shuo chang ge ti do ana dim ji nian da gui din zhe sung gu do
2: ji xin
0: shi zheng luo le
2: ti ti ni
0: la xin zheng ge luo
2: ge
0: di re ti do ni dong sum ji tan ba le ni dong sum ji tan ba 모르디 템도 가져 그제 두고 그래.
2: 템도 니도 증하는
0: 거. 아, 전에 어디 송진하고 충원되면 저 그런데.
2: 피가 저기.
0: 어, 다 그래. 디 디다 그래. 디 모르디 송진하고 능고 충원디 차디 어, 로증아야 저로 땅 그래. 디다 그래. 디가 저 단대 뒤 대배 높제 나로로 송진하고 입중 증어 충아. 그봐. 집어 네가 입에 진짜 송진하고 시에 여러 디나 그런데 디날이야 디 충우디나 침 칭으리 다 입중 소지나 침브레 자단 디 로중아야 자그로타야나 취브레 디 다그레 다 디 지나 자그로타야 그 니도 숨줘야 자그로 레브니 디 콘데야 단데 니도 숨줘 레바야 더도 로시도와 로시도 로시 배제 여레 디 로시나는 양케라 디 자그로야 도야 튜주 레도 두 레제 케라야 디야 도바 다큐온 지야가리야 lūyān mōshāb nāgūrā, tā sūyama sū kēmīndu, chālā chēma sū kēmīndu, ngū tāngchā, ku chākrā chūrō tū sā chē, nāngmī sūmītirī chēbīnā, anī chūgō tūvā shūlūngwā chūtū yān tēnchā kā nīngā yorubā. O tī nā lō lā, tā tī chūgō tī rīk tī kē, anzu shībchē chūtū, shībchē lēmbīnā, anī nyā tō sūmchūb tō lī pēchū yorī. O tū sā.
2: Pobi
0: Dung Zang Di La Jian Zhe Ti Ba Qie Shi De Gu Li Ye Yo Ba La. Kiran Pei Zhu Ma Zhe Zhe Lang Gu Du Xia Xia Zhe Di Na Li Ya Da Jian Zhe Shi Ne Xip Zhe Ru Ba Bi Ge Jian Ma Gang Zha Ye De. Xip Zhe Qin Bi Ni Da Jing Ne Dian Zhu Gu Cheng Gu Piu Gu Gu Yin Ne Bi Ge Xip Yang Man Lu Ne Su Ga Zhu Gu Gu Xia Su Di Ne Che Di Ngu Yu Zhan Di Me Zhe Mo Da Pei Zhu Jie Me Zhe Gu Ra Na Xia Shan Jo Yin Na. Ani 십제 로징이 장고 있는 십제 최고 말해 야만의 십제 마세 인지미지 로숨줄레레레 고고 말해 지난 배주 매우다 링다 맹겨든데 손에 손이 줘야 매우다 냐니 냐니 주고 매우든데
1: ᱛᱟᱫᱤᱱᱟ ᱫᱩᱱᱮ ᱯᱟ ᱪᱟᱨᱚ ᱛᱟᱝᱜᱟ ᱪᱤᱱ ᱫᱟᱨᱮ ᱱᱟᱥᱤ ᱛᱟᱫᱤᱱᱮ ᱪᱟᱨᱚ ᱛᱟᱝᱜᱮ ᱢᱮᱱᱫᱤ ᱯᱮᱪᱩ ᱛᱟᱝᱜᱮ ᱠᱟ ᱫᱮᱭᱮ ᱤᱫᱤ ᱛᱤ ᱯᱮᱪᱩ ᱪᱷᱩᱠ ᱛᱟᱝᱜᱮ ᱢᱚᱛᱟ ᱠᱮᱱᱟ ᱯᱮᱪᱩ ᱢᱟᱹᱱᱩ ᱥᱮ ᱭᱟᱢᱟ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칼로벨라 기디 베트 베트 메프스 티어레
1: 레스네세 로토 세브케나 송엘라
2: 아 콘솔로
0: 로로 토치
1: 데스나 쇼바 토치 슈덴자고
3: 주슈키 우르싱트 양타키 람니지
4: 샤차웨 첸규티 닝니웨 여무인
3: 다리키기 센심버디니 변종 농친 인천 리콩 표괴 농진기 짐주 테디 시비 리센시

0: Tushin, Gyoji Chungjong, Lampar Nyetu, Kang Chungyang.
1: Dimdu Tete Lezendi, Kiki Gyurmi Lam Choyin.
0: Tari Kiki, Sanshima Dini, Pyeongchok Longcheng Nyanchen Lekung, Pyeogwe Longcheng Ki, Dimdu Tete Shibe Lezendi.
2: ཁས ཁས ལེ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3: ཡོན་ན་ན་མུ་ཏི་ཅི་སུར་ན་ཤུ་ལེ་སེ་ལེ་སེ་ད་དེ་ན་ལ་ཡ་ཐ་ཏོ་ཐ་ན་དེ་གར་ན་ཉེ་མང་པོ་ཏོ་ཨ་ཀ་ལ་གི་ཆེ་ཏི་དུ་ཆུ་བེ་ཅི་ལ་ཨ་ཅ་ལེ་སི་ན་རོ་ན་ཤུ་ལེ་སེ་ད་དེ་ན་ལ་ཡ་ཐ་ན་དེ་ལུ་ཏི་ན་ཉེ་དེ་ཐ་ན་ཅུ་གུ་དེ་བ་ཅེ་ཏི་ཤ་ཤུ་གི་ཉེ་སེ་ཨ་ལེ་ང་ཐ་ན་དེ་དུན་དེ་ལོབ་ཅེན་ད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3: nyendo shalu nubcha sche jimdu nyendo shi che tene yin new sa gu ge jimdu nyendo sche dige ge dinal ya shule kha gu di yob che ge ge di yob che di nga che gori tu dum so di jibe chok cha sunga da dok da shan de jimdu nyendo jik da ru ga yin an cha gori tu dum ne dige sa ji li ne dombe ne kha chok so chi gu ji na yo res tene ne dyu bu di nang zo chungile se yudo lam gdi
4: mangtun ni do se sit
3: o di chungga chebe gonda der ba
4: je je la sa so chungga chim
3: ya so chungga chebe gonda ge se si gi gonda de lia ji zu yo res di na zo dun ba cha song a de ne ne lu lu to cha yo res lu lu le zu yo lu ngan zu se gu se min do yin lin ga se min do di na lia di gu na lia to se je mangzo de ta mangsa da di ta ni sa de de se din ge gu ji che yo res
4: les les
3: ne ne kha res na ngan zu chung ge mi ma si shung gi ji de di she shu de na la
4: je je je
3: ngan zu ge ga sa ni na shi mi fu zhong xin ru ba
4: je je le
3: o de li ya zu yo res 독창조 디구베츠 주부디는 건조 지 세절링으로 와
4: 제제라
3: 세절링기 디나리아 운시 람치 토리아 즉 주요레스
4: 네세
3: 운시 람치 원장다다서데
4: 네세
3: 어 딘데기 비나리아 건조 독체카 주요레 디나리다 맞아 디게 주디 디카르시오라선 카지기 디게 러춘줄이야 참부요레스 제시해 그래
4: 제제라
3: 그 자도간 비게 즉 카돌친 비게 주고간이야 비게 배절이 쳤다 자도 수사디어 봐
4: 제일 정도 말아
3: 딱이는 카지가 다 처음에도 자다 가르셨으냐 주주 마요 수술라기 당부디는 다 지나라 공부 첨부 숨벌어지 제주야이
4: 제제
3: 공부 첨부 숨지다 당부 가르신다기 메시지 첫 메시지를 라길 뒤주대요 말이 라기 당부디는 로추드네는 로추드네는 뒤주 규정 부스체 셰여바 이 인도 디나로리아 계란 디나레 지야 매브디게 녀닐이야 슈그인스 당부는 뒤주디 계란 어두스 뒤주 계란 로추그디 로추 거글라마야 다와 숨나로르 저는 규체
4: 제라
3: 디네는 로추디 로추를 코터치디 니먹고 주나지 규체
4: 제라
3: 다 개디 디 제모도야 가려야서 다 디나 익섭차도 가르스느냐 뒤주 예위나 아니 가르스느 계란 라기 뒤주 여자다 먼저 보다대도 개증 말에 알레 뒤주 니먹고 유나 개지마 모르다 단치면은 디는 라기 매와 모르다 배 도덤나 취브레스 당고 니버디는 모르티 땅야게 톱다 메베 디날이야 추브레스 숨바디 있는 가르스는 계란 까마자고야 다 예제 진짜 탁주 제과에는 까마디 레고차데어레스 두주 윤교티
4: 김어주
3: 이삼나 주시 시브디 있는 아니 모르티 까냐치야다 예제 땅야다는 라기 메와 지비는 아 라기니만의 유 라기 배닝부 차수 됐습니다 신경서 두주 유는 라기 메와가 침브레 두주 유 차우로 와 레고차자로 제단 디인두 아니 그냥 마치 군이야 모두 담비는 뒤주 유제 이게 간야 지규 예제 지규 팀이게 신지 간야 요레스 님 좀 맞게 봐 신지 간야 안 좋 가갈 주부서 같이 그러다
4: 어
3: 뒤에 있는 인지 민지 아 그냥 뒤주 유제 달려야 나고다 때 또 섬이야 벨 헤더지 구제 달 가지고 로 충아야 참부 요레스는 안 아주 세고야민도 다 간다 그냥 무관 게 징무이 쇼크 죄악다 내약 쇼크장 기제 무관리야 비게야 ATM 사디 만아주는 용의린데 디투고 규림다 딜러림이야 고주 지기다 디다 조단 차차냐리
4: 레서
3: 조단 차차냐리 제자 디나리야 유미 톱단라 기디나리야 계란 유미 톱단라 기디 당구야 비게야 야루나베 주고 디나리야 하르스는 호랑게 주고 디나로네 계란 유미 톱단라 기디 계란게 체진지 계란게 체진디디 나 십시 제산이 아니 계란게 돈디 바르시게 그랬으네 돈디 디나 파르시 캡티네 파르 캡 차스는 안시네 디십시디 딱다 대 케난 디날 예제 포 메와 탁주 장무 제 이바 뒤주 딱다 이바 라키 네다 딱다 이베 슈고 안시네 디날이야 라키디 제버케 부도스 제버케야 디날 디날 추고 디날 레카 지그레 직 뒤주 레 욤베 라키 제버케 직체 이버디 라키 폴라치 말 라키 제바 안 추르 밤바 딘데스 멜스 직 직부스 인소 딘데 라키 딘데 딱직 마탐 디텔 마산데베 소디네 이나 워티데야 커섭치아 두스
4: 워디니
3: 니체 디네인 수부디네 비긴 나로리아 라기 지워게베아다 야 커섭치디 디나리아 파티 페네 파티 코란 캬가 나로네 파티 케빙고레스 파티네 유미 탑단 라기 나로가 파티 발로케와 아네 키랑게 돈디 비디디 돈 파티케스 니소 파티 코란 안가랭시기 파티 케빙고레 텔리아 파티 케과 요마레스 디네인 디나로리아 카르스나 직 칠로글라기 인가 칠로글라기 드네 제토 아유 르바 딜리아야 드네라기 고모도사 딘데 칠로 키나 사자카데 인가 키나게 칼로벨라기 임베시고 유메 탑탄라기 칠로 인가 다 사자 신다 딜리아 디에다가 다가 나리아 타니스 다가라 알리아 제고구도스 드네 인 제글라마야 카르스나 딜리아 수부닥세티 라기 튜즈 인가 tuju simi yonye di sugu takzai ki zimi di gugu yoris di nal sugu takzai chugu di na nimdo yus tanda sungu arba jatan sugu takzai di na chigugu ta sugu takzai di zobu kari chigugu arasana jingne ina miki tongzai di takzai chigu yore anazu miki shu sigirwa shili irwa jikche di na ina nipa di ina kaya chishu di karsana anazu sago kuma nal jige lo mawa ba jan lo mawa tong sayo tomo jo sungu do wa
4: jik
3: di nal ya miki chundo iwa jaya kan ta anazu teka chan chundo longo si shigre 어디나로 서망 사티가다니나 어디 디 셀루도 되그래 천대 나로로 구슈래 천대 나로 제곤래 아나 디 차김교 나로 앵그리도 디 카레선 디 앵그리샤 앵그 개버샤나 디 구슈리샤 디 제곤샤스네 캐나 천도 디여지 도 열바 저상 어디 니버티 천도 그디 나리아 수구다제나 열 숨버디네 암조 니야 암조다 수수니야 디 저르바 세시치 디이나 자치 체제 쇼예 직 가만 가만 갑주 다 쇼예 가만 갑주 체제 기란디날 도스 체제 믹스존자도 치도 담아 아니 텅슬레위나 디켓 쇼가네 예네 개구이는 기란가 예네 개긴이서는 찰링 와르바
4: 뭐
3: 딘데 소르지 디게 카 숨 디게 수고 딱제나 두그릴라 테메기 디날로리아 다 수고야 견침 매매 수고 지단체는 난다 요마레스 대차단 디인디 엔여바토 게디케나 멩갈 치제 소부타제 나미는 아니 디카돌이야 멩가케 타돌나 날 파구이시 그래 타돌날 파구이시 그래 케나게 나고 마르시다 뒤주 레연보다 뒤주 레심베 뒤주 예외 칼로벨 디게 저자디게 있는 인지미지 소부타제 듣고 요레스 디인 녀바토 디날 난주체 르바 난주체 제다 디게 체차베 젤이야 아니 고주디 체차베 젤이야 지네 가멍아츠 고두 아니 nganne chu phale ya la ki di thoyung gwa res
4: la ki di
3: thoyung gwa sa da de zui nang zo yin ji min ji ka ji lo chun ji ji shou ji zhe me zhe xian ye rwa. Shouji kwe ju jishini rinne ingyo mendo shingi mara sadinze chani yunga di nganzo jidan chani ngugan tu di ngui len tupnyi piki ngugan ki ji chugo di ngale ya kwe ju che tuwe shugo kardi di ina. Kena kwe ju che tuwe adinze res. Jada nganzo jidi bugu simlu nalo li ya ta nyesa de nyer sudu ta nyesa wadi cha di ore. Tengma jini nyer sudu ta yige maasi chato nale kwe ju che maasi nye susu susu peke shingi menga nagyan yinsa yedinze ina. Kum de yodin de yin, susu susu kogyam yedin de yin, a kardu le kore todum solchin je tengwa jil nyers. Dine, ta nyesa nyers yudu, ane ta nyesa wadji, ta chadol nyers yudu, lakto kawa nal nyers je, ane jaksi inga jega yungur wa. Chetan o di nal ya, kedi laki jibu, jigi tuju li je jibu gaya la subutak je gugur, kedi laki la bada, laki re bada, laki jigi chulu pambas nyesu dinde, ma chambas sur dinde, o di nyeg nyesu, 진짜 강야 챙겨든데 여러 가지 가지 비게 주주 짐루다 계제 강야 채와 제가 다니는 거야 거류 장커 생이든데 어딘데 지금 내가 강야 챕스이든데 되네 토스블라기 가면 중이 채자 토스블스라기 숲샤스니 소르 이제 당부터 다야 고대샤스니 소르 되네 라기 배치된 채샤스니 와는 라기 디나 채진 닥다 마대체 주무소야 디나로 더고도 쓰질라기 이게 배마자 마템바 마치딘 마체브스니 소 대중이나 디나리아 제토고 야마레스 대중은 아주 니바드 이제 되네 이나 가면 중이 잡에 칼로벨라 기디 디다 디나라 가면 중이 잡 로직 나롤 그냥 로직 나롤 가면 중이 잡아 대무자 안에 돔제 가면 중이 잡되게 디날이야 고주 치도 말레스 안주 남규 가면 중이 잡스 이놈 가면 뭐 잡되게 안주 롭종 제제 익제 그 트윗 제 가면 야루야

0: 대야 규정부 대척배 되내기 라게 생이름 되내기 이미 탑단 라게 생이들이 어떻게 있네 아직 뒤주 참불라 딱다 되게 아니 지하도스 제단 지나라 지금 아주 진네 이미 탑단 라게 간게 야 이게 견자 이미 탑단 라게 신다다 네 이게 적는 네 이게 라베 티신 교수 두세야선데 이게 딱다 맞게 또다 지나리아 천다 진짜 살이야 틱텐 교수들 야 간도 봐 국제 겸 교수들인데 가라서 다 제가 다는 인하산데 지금 에베 워딘데 소딘데 연결된 주인 디나라 조그마레스 캐나스 디 유미 탑단라게 디는 아주 넘기 익섬나고야지 샤차단 디인디 그래 르림 디나리아 직내에 캐라게 디나라 유미 탑단라게 디 인지민지 비기나리아 디치고 그 유체 디네 도드 비기나리아 땡고 유체 디네 이는 캐라게 니엘고야 니엘고야 레가디 아니 라게지와 자야레 라길라제 추 커섭체 추 섬녀체레 워타디 서비아레 디 워디니니 피기나레 수수 이게버디야 어째제 고조난 줄에 샤스
1: 네네
0: 네 파티 남고고모도 파티네 코로나가 추고 코로나가 개비운 것도스 네네 이나 가르스나 디나라 아카나와 가르스나 델리아 정의 단답도 단대내급인가 최대의 슬랩제 나 고리 도듬서도 제고 줄에 신다디게 단도 최대의 슬랩제 정의도 단다 수구탁제 정의리 그리고 라기진 성우산데 단답 핑지 표고고면 도스
1: 내가
0: 주중 이진진이야 이 최대 투주 유스럽이나 아니 지금 준준연다고 토담게 라키디 정우 두고 요 말이디 이내 수고 닥저 리미디 정우디는 과문업 주 두고 이외 체린디데 코샤스
1: 레슬레
0: 데네이나 라키 즉 강당아 고조 강아 체스터 라키든도 퇴 퇴면서 쓰는기나 무 퇴면 난다 라키 남자 테르스 남자 두고 요 말고 틱스 고 고동아
1: 티
0: 고고 디 고야 투주 그 사람서 비게 강 고조 강아 체찬 기나 야지주 슈제 디스제 kina ku siyaas tuyansun gamungan e chuch kukukis a tine lakid ma tuyun che ane shine lakid takaraan liya lakid len che lo ten tigdu lakid len chasun kina lakid sikzina chadin di takta deduwe kina ang chen reduwe kina yumi lo angda takta deduwe chugo redi yang chugo nalo gabri yang chugo leke jik gyoshua yomaris yomarwa chadin di ka takta deduwe jikse yigi gyogyo che temin duwe dazo angi dazo no duwe da gyoshke nangyuris dine ina seshe shugaya jile ka jige lakin nyingbati ke yungwa lakin nyingbati namja yu huni lakin nyingbati dina le mayu na yaw yoris tiyore karasana gabri nya dewi na gabri lakin shinda di duwa mebda gado gado lakin nyingbati ina susu duwa nyeje pabda na takshu shigaru du di diya yuwa lakin nga lakin yu di yin sabda danda jengyo di nima jo sachi diya yuwa nina ina kira jala dinda kukaru du yumin topdan lakin le de du manzo jik jaksin da dinda liya yana kaluwa lakin kani ya susu yumin topdan ki anja di yorwa di dinja di pen togu res che yore 제단디 라키디 남자님부터 육야 마치스체 델레토스체 펜토야고 뉴버틱스티스 예스체체 도시아요 제단디나 완전히 바도 니탄디나 10제 카셰 쇼디 야 투주디스 등금 노아 잘라나 제단디나 야니아도 쇼츠쇼츠르 치츠 세세 샤유 제단 안조 직타 니오레스체체 수술해야 체체 투주 예외나 투주 예외 날이야 라기 맵 차트야다 kama chad mato, kama lego chaba, nyeje po ya, sinzi kanya che, kalu chugu ya, mudayi wa kanya che dwa sotinde chadu guri, topta mewe, tuju nyeje che, topta mewe chadu guri, chada, tizu ina loya ma shabu naro nas. Dine ina khasana, lo chunga ya chambu yoris che, lo yezliwa ya, pechu yomar singi yomar, tanda, lo chunga ya chadol chambu yoril, ruba, lo genzi che, chale mungu yungyoli ya, chaksin chiyuga gega yoya, jingyi jingyi msumdi chambu yoris singi sotinde, dine lo genba da yigma shi nyeli ya, ane, Kertulia, Korea Totom Sogu, Digunganaya, Nierga Togresa, that in the Shesuin de Yordin, Tobanguanaya, at the Zuganga, Gemep, and the Susuranga, the Pina, Goju Chik Cheni Chevna, that in the Shenyaji, the teacher, Roche Dalemna, and eh, then Wasakoya, Omar, and Kunju Chik Lepti, Susole, Tosche, Tochena, Slepje, to go to Shen de Gruba, Jesu Chitilia, Kaku Kigemara, Chata, Gigu Sijul, Depti, Shamjur, or the Mansu Totom Sebe, Tarananda, Lagdata, the Chara, Dinala, Chitache, or Piginala, Tisha, Yaniki, Mi, or Nidosa, Jigle, Jib, or Tua, Ludia, or not to do in the Guju, and it's such a chosen part in the Chiurisha Sevina, and Dinan Yatri, Shuadin, Jingne, Dinala, Matuba Karakarime, Dinala Chok Karakarime, Dinala Katuzi Yuna, Ninga Harime, Sugutaka Jimmy, Kawaku, Yumi, Kawaku, Yumi, Timig Dina, Chengu, and Desuku Yumi, Desuka.

0: 디날 세세 슈샤예스 차다티니 같이 세법이 니바르 지그다 시제도 럽트 럽트 하모 고비는 수수답대보다 투주주주시야 딘데기나 지그링다 팀부지 통해 직 더비아기 링이네네 딘데기 삼바군이 지케제 럽젠할 세세 슈샤예스 아니 이 나세니브티나 도세제 세세 슈미예
1: 메세 도지시 고메도스로나 주슈키 우르싱트 양타키 람니지
2: 샤차웨 텐규티 닝니웨 여무인
1: 다리키기 센심바디니 펜쇼농친 인천리쿵 표게농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신 교지 충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조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2: 给了他的门上去查到了呀他的演技跟着那年嘛我读了这个给了下面推出去别说那些家里是哪种的但他的地区读了过了接了你的东西你说争议个罗了呀别急青东扩东死了但是前了东西浪过当街前不碰就等着一不着先生他的这个你最特别卡路不紧闭呢他的卡路不呀拉给比你不说了吧了
3: 我来了
2: 第一
3: 你要有的要买的你要吐的买的这个是能够多了那是那是他查那东西出国那个托什么叫的一个银币呢这个的查那东西让没事的要的到处是吧哦那是到处清别接里啊到处马后空里啊其他的老中切一个一个当当个亲戚当然都能当的这个人那来给同样的到处靠你们的团队过来了那是那是他今年里一个一个当出国的
2: 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슬레 저다 디인디 코란 도스에 직체 드네 니버디는 라스제 단교 라키 베디 토숨교 배치된 챙겨드는 이나 롱아 흑리 죽려야 야마레 롱아 흑리 롱아 흑리 롱아 딱하지 딘 여자 바스 키자 다는 롱아르스 바스 대비가 유 롱다다네
3: 오르바
2: 모다다야 야마르스 롱체다 콘르키베 네베 몽골레 사르와
3: 레즈라
2: 디치디 아니 녀제데 그디데데 인삼 녀제데 바스데 도와지데 샤디 주주 다와가셔도 데니야 맵체 아니 데 장제 포디 그래 제다 녀제데 바스데 니메 주영에 주주저 니메 주영에 바스 디 정우디 녀제 샤우레
3: 레슬레
2: 디 마테비니 디 니메르레나리 장제 주주 니메 주영에 여니 니메르레나 장제 자지 니스디 고미니 니레용 그래
3: 그래서
2: 캐나 녀제 고미직도 이면에 주고대 캐나 도시도 고미 예돈리에 되거든 대비질리에
3: 되거든 레슬레
2: 제단티 장제도 못 파워 내주디 녀바도 익선난 주디 개첨부 시부르다 담이 차게하고 쉬운데 이나 개정원아 진짜 인트로스 인데 담이 거브거브 동아 하더는 고미직도 인도 하더는 예돈은 주산제 건적 예전 권토 마르샤스 인데 보나 심대 고미르 딩우니에 당고스 인데 동아
3: 제제
2: 안조 어 다 진짜 이내려 다티 퇴멜이야 당고야 스케면 열어봐
3: 제제
2: 디직제 다티 벨라키 자미스 요 롱아체 롱아네 키라 네 이제 다야디 아니 칼로웨 롱아 예사스는 아니 키라 비기날 치제 비게 칼로웨 라타야야 저도고 갈때 비게 차돌이야 저도고 투부도게 대규로 비게
3: 레사가
2: 대규로 아니 비네요 비기날 키라 야체디 날로레 도와 녀제든데 탁주 체메다 딘데 유나니 가마자한테 탁주 체메 유나니 따디나 디 체메도 비기 체메도 대용 그러와
3: 좋아라
2: 잠수관 유나니 파 디바 퓨디 메위나 아니 비게야 토게 바다 이제 단 토야들이 열에
3: 레슬레
2: 다야 코라 디날이야 카지기 디날로리아 라싱교데다 이제디 남자 당부 니와 숨바 시바스 차단 당고 거다
3: 제제라
2: 차단 당고 거래 다 카지기 디날레 셰스디 열에 직녀마 이제 단차 라기 윤교디게 단단다 단교 자가주디 당부다 시부터 당 말에 신이 가지 열에
3: 르발
2: 당부다 시바
3: 제
2: 다디 당 당고 유다 당 당부다 시부터 갈선 로글레 갈이야 짐주기 팀루 저봐.
3: 제제.
2: 추고기 도바 니가 탁세.
3: 제라.
2: 김이기 물급 시제 어디게 수대어. 니가 탁세다. 달 즉 야가 다니나 구장 파이초 스그르바.
3: 제제.
2: 어디 경 쇼야다 되데. 니가 탁세. 다 물급 물급 제 니가 탁세데 자주 정어 좀 자주 숨줘 지그래. 김이기 짐주 침루 시제데 자주 듄주 지그래. 제단 디나라 익제 단제 익제 자주 굽주. 탐번에야 렘바 지그 열바.
3: 제제.
2: 버도 세제 나 쭉쭉 최신한 디칸다 라스제 지딘 탱겨디게 창마 칼로빈데 라키디 권에 링규레 라 권에 렌차네 키라 직 야직 주주랑 거든데 땅고 삼 땅아 야고 체내면도 베티 베사 수삼제 다 주기랑거를
3: 레스티게
2: 주거교육
3: 也都你说这几里啊比你吧随便也是你是懂啊是了到底可能还是用那黑屋门都给了得提的下他都可能说的最佳是别急最佳是给一些没被他的给了这些那样的下现在得提出给了把把给十七十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
2: 바발 즉 뒤대면은 러시 나로를 테스 즉 즉례 세고 메시지 즉례는 거다 단다 모자다 차지간제 로니니라 체르베 디 숄레르르네 로 졸리아 자메가 자세 쇠샤오레
3: 레살레
2: 이니 캐나피게 템도 거디 비게 루지트 세나고르라 징네 디제 니네이네 징니 징니 숨가라 캐랑 그 추고 내다 다 디십시 그저 이미 비나 퇴용고르다
3: 레살레
2: 비나 퇴용고레
3: 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个是这样的这 ཁྱི
4: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주시렘포 망나향
1: 딘자 주시 자와인
0: 나체 중남토 코린 유체레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돌람 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1: 튀경 안츠 짐주 짐수라 송자 슈네 돌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디네 돌람 샤동용와 제교 게린 체디
2: 点家堂点别主秀科游记推梦托对归百威比拉吉参见东村马当吉拉特研究这上面吧故事三当塔乔瓦朗的永伟真是民敦秀百威比拉去的大陆的乔瓦朗的永伟民敦秀这是地雷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어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지겔아 슈피 브리피드 나마탄 점니 사죠 카나기 베베 룬디 생겐 땡기 구금사 만왕 조 사죠 모서던 게 집이 리체나 저와 가르치 말레체 조주 슈켄 비주이 생겔링게 벨라 시위 징주 땅이 몽고 뒤주 땅아 소리 베기 자샤카 야르멘 다시 페게 칭기 미리 가게 망쳐나 쭉쭉 쉐벤 대비 초사바 기주 종아리 벤조 머리 서큐기 저거 망쳐 쳐 매니 쉬나 뒤에 롱어 뒤주 땅이나 제그 뒤에서다 면주 최딩 짐주소 강사 지티엘 용도 첨부 첨바 마세 댕엔 냉엠에게 추추 나머 용도 첨 댕기차 댕주 소의 코치 차마 차정 댕주 조사버 외신 유발이
3: 그제시 말미 샤라자 쓰지더니
4: 아 레세라자
3: 총지 어 뭐 온데가 종길 기타라 즉서 그래 내가 진영다 냠냠매대지 강아 돌아 삼죠
4: 아 레스
3: 돌려 삼데 삼러 럭스

0: ཁྱི
1: ཨ་ལེ་ནེ་སེ་དེ་ལེ་ཞིག་སམ་ལོ་ལོ་ལོ་ཞིག་ནེ་སེ་ང་ཚོ་དེ་ནེ་ཡ་ཡོན་དེ་ཡིན་ལེ་དེ་ཡང་དེ་ཡ་ཆེ་དང་ཅིག་པུ་ད་ད་ཅིག་ནེ་ཏོ་སུ་ཏོ་ཡིན་ནེ་ཉིང་ཅིམ་པ་ད་ཡ་ཆེན་པོ་སུ་ང་ལ་ད་ཡ་ནེ་ཐན་དེ་ཡ་ཡ་ཆེ་ཞུང་དེ་ལེ་ཁེ་བ་ཤ་ཞུ་ཡོད་ད་དེ་ཐང་གོ་ད་མི་ཚང་པེ་ཡོན་ཡེ་གི་མི་ཚང་ནོ་ལ 네스 그 당고다 니버스 지제
0: 당고다 니버스 바 그히바
1: 네스
0: 티신 대혈이다
1: 네 네스 아니 나나지 단더 종치원의 시에 델레브다 가람산 대저저실 발 디네체 대저저질 임바질다 너로 낭제다 되게 찾아내 네스임제 먹어 위아치르 동안네 다 디네체제 있느냐 도바 레슈다 딘데 근데 쓰나
0: 다 레슈 등에 된다 대지 정자라시나 다디 나리 좀직 탈 샵더레
1: 레링어리 쓰고 있기
0: 위해서
1: 다 탔습니다.
0: 대서 거래 치드는 샵더레.
1: 어디
0: 걸었다? 나 소속 직서 거래 코디지 공지도 견다 레클라. 가서 가는다자.
1: 나 전배 레슈도 없지.
0: 레슈 계속 가는다자.
1: 네.
0: 되게 더 약불하시다.
1: 네세. 다 팀인게 만한 저 단데 디든데야 당진데 자간다 총간딘데 먹을 수도 있는로래야. 중 먹을 수 레슈 도메죠.
0: 오래래. 다디 단데 띵이랑 실럭라 주의협 저거랑 나랑 난게 뒤지 정서김이 소즈 베트젠의 총격에 어리 자강족 협조거리디
1: 알레스
0: 제 당시는 지금 소즈게 베트젠 시행하죠 중범한 곳이 되기
1: 시작했죠 알레스 당 하나 저 뒤에는 총산으로 유배 총위표배야 지금 미신다 이내래 비에 총격처럼 된다지를
0: 알레스 총격처럼 했다
1: 알레스
0: 아 캄바다 야로를 행장다 망고시
1: 이야기. 아, 레세 하나즈 미리 이내래 양 점이나서 유치.
0: 미리 점이나서.
1: 아, 레레세. 다음 하나즈 단더 양쇼 디네츠 단더 자간 가시스 동안 다 점자스지.
0: 어, 디.
1: 이게 이내래 하나즈 종무디게 콘도 추요르.
0: 레레 디 종무디 콘도 추이 디 점자디 자금 커라라. 제시 탐바리.
1: 아, 네.
0: 다디 나라 양 칠로라 옐랑 카카이시샤.
1: 레세.
0: 양 지금 미리 튼직다네 진장자 들리는데. 커슬랑에 대 사지들 점작적게 여지카이시야 양디낭라 죽주사시 나라디 딱강로 힘주 죽히어레
1: 아 레스 디게 정사 망조 좋아야 그도 제 생겨 아 레스
0: 나라 때 거서 가야 샤고 저샤 가야 장아르모도 좀
1: 가야
0: 때 처음 잘락다 좀
1: 세세다 다 넘겨 왔을 때 칼라딘 제 네사야
0: 예스와
1: 더 대야 총무수 지 강로다딘 제 근데 저시나
0: 더디 강라 걸라 네 다버르라 그러면 이쯤 없이 셔리
1: 아, 총미이나. 이게 총산으로 총미이나. 아, 됐어.
0: 다디 아치랑은 밀리야나 혀그레라 그럼 쉽지리.
1: 됐다. 됐어.
0: 니마레르는 양 그럼 쉽지시.
1: 아, 됐어. 다 오콘즈 단데 용보르 데레 컨테스 중이나.
0: 다 편제로서 신라메.
1: 제제제.
0: 경고 형사나 양 팔 튀제.
1: 아, 됐어.
0: 밀리야. 경고 민도 써서 개박 넣었나?
1: 못해제.
0: 못해는 야.
1: 아, 됐어.
0: 체력도 시야.
1: 단데 체스체위나 다 용보 중에 약시체. 뭐 중에 내나 양 안아 주디네 파직 로야 응 로야 다든 저기 다 난다시.
0: 어디 양 용보 없어 마요나? 잠깐데 팔라 투몽 거랑라.
1: 아. 야치로
0: 그 총바도 문제래.
1: 어제제.
0: 팔야.
1: 아, 됐어.
0: 양 강나고 강로 힘지 전 용 거랑래.
1: 아, 됐어. 다 단데 안아 주디네 파 강로 양교다 되게 이내래 양 대응물 창디 이내래 안아 주야. 종이 창매 강로 야고 좀 터지지
0: 봐. 어제제. 뒤지 종자. 종매매 좀 섬단 칼락셔라 텔이야. 건좀 터 봐시.
1: 네, 됐어.
0: 종나 그 밀레브레. 대터 하르절레 지 겔로 카이 지 매직 지 럭시 곰이 맞아 자라시. 근데 장자리 이날에 종결 길에게 지미 이르시.
1: 노지.
0: 다 등자 곰이 야빠자 즉설 거라. 바르절레 지네 종나게 망조거레디. 지네 퇴남 약보. 이네 장자 약보. 다 소소게 미거 소소게 지. 대강가 나라 장자리 곰이 약보다 시작. 다
1: 퇴남도 시작시대. 다 종결나 미란차요
0: 지바. 종결나 미란차네. 종나게 메레 등에 종이 취 종에서 깨지메디 뒤지 종자 춘지게.
1: 아, 정수직이 미쳐세.
0: 정수직이 미쳐네.
1: 아, 네.
0: 나는 망조 세계는 넘바 약부를 시작해요.
1: 네, 세, 네, 세. 다, 다는 안 나 주지. 다 정사기. 부구다 랍드 단스 뜻되요나.
0: 부구 랍드 답되는도 단데티. 상시 교수 된다도기.
1: 아, 네, 세. 루중 시협 장나 주 건강 루중 되베.
0: 어, 네, 네.
1: 아, 네, 세.
0: 랍드 답되었디. 요아 요카네티.
1: 보조관
0: 치다가지. ちょっとだけ。うん、です。てね、ね、中小ね、会社中小だし。ああ、中小ね、ティチュ中小だし。補助が、だ、六中でね、あの、中小期、だ、ディノロから、ゆえさん、僕、ラプチャタンでぶしよるば。だ、ディネチェ、六中ね、ごつういな、カルゾンコンドキ、六中参もだんや、ゆえ。だ、ディネチェ、すすよち、六中、やんにるでちゃいな、だ、参もだち、だんや、ぎてよるば。だ、ディノロ、中小のロキ、中小ね、ね、僕、ラプチャタンせるで、かんてすみな。ティチュ、中小かな、ラプチャタンぜきしよな。だ、ラプチャタンぜきしよな。
1: 다음에
0: 혁득 살거라 써서 부진게 내남셔대. 롭다 약부다 시혁들이. 다 등산 만족해서 대기자시나 땅에 대체 정사르게 답에 정확히 미어래.
1: 지지.
0: 다 롭다 살게데 땅다나 내만다시나 다 롭레르 거 컬럽서 살게데 메나. 다 대체 살거 레가 이나레 리네 이나레 차오간지 텐 마이게 진리 탭대가.
1: 오지.
0: 섬럭 난다 용도시. 다 등산 롭서 살게데 통전시 롭다 살게 땅나. 부르지게 내남다. 메럽 재미게 레가 저쪽다. 다 지도 칼람가라 로츠즈레 선비 다 만족 되기 참 어떤 식 겁니다
1: 아 네세 땅 하나 지 뒤에 정사디 내 능은의 명등 총부 지르 동안 가려스나 대세 될래다 대부지다 기부지 초디 내 뒤기 된부 지르 동안
0: 뒤지 정사자세나 뒤 정결 개탈에서 업다 땅 대원자세다 메르 직서 걸면 뒤 가사가노 뒤 던지 기태네 약불하시다
1: 네세
0: 대 정사디제 신의 어서자시
1: 啊，那是。不，我们这边现在工业嘛，我感觉就它闽南不对，没有些人上去嘞。我这。隔离隔离的，现在它它都没忙着，现在也不着些，晓得晓得。啊，那是。从来唐晋地图了呀呀，我那是推门头也说从那去去。我这。它这呀，因为嘞，这两个企业的这个那那出名，这些比较呀，两个企业有。
0: 我这的地址。那是。它的基本上它这个那嘞呀，我那是这些创造了呀嘛，为什么？我这的地址基本上个呀。
1: 对这种事儿，给没长什么大了，是吧？
0: 马路高一截不是？
1: 那是，到底唐晋地区的区别呢？嘞，养芒族是恁就六镇颜色定制的，当然新给养，级别七个定制，别是芒果是最难的话了。别恁就看着可是恁个呢？
0: 到底看看些恁个子，至少个七个别的，定制七个刚一那的养。
1: 啊，定制的，到底这个绿色给推进定制。
0: 绿色给推进了呀，七个的。
1: 嗯，那是。
0: 这个给推进推进了。
1: 嗯，那七个的。
0: 디마츠에나 당나주 총주 센터 저양 대야 지 지게 롭촌 차이네자 양면은 지위기 민드 딘제 피제 대양 롭센 차이네자 딘제 임다르벨 타르디 디기 총산 레드 미니 원에 시에비나 다 미카시 당고 뼈 차스고 두선 바지 주부 다 강지 대라 딱다 마데베서다 내로 꾸레 심 쇼메죠 다 니동 주죽 주들라 어 메티직 미카시 지 직서버라 아 초베 고미나레 레키케 체조선 나베테나레
1: 对，中间给那边没的，嗯，
0: 家里这客户上是打电话，公益老师也过来，那是，给俺孙孙能行给的，第一年他通过永久的都被那他领我那些为那来的，说是没给给咱这确定一年这样，级别可以送给其他一年这等着都写贴了呀，更多钱不需要了吧？
1: 啊，那是，
0: 那咱这就是了，忙着过去把给退了，明年这增值几句那来，叫我经济肯定的，咱的，对，公益也不是晓得哟，等俺的这种事给，等俺村主任晓得的。
1: 那忙着了，对了嘛，但没，具体对的呢，但那个是中级，当我忙下时的那大了，第四个阶段呢，第工业的。啊嘞。当我们提起中级时，搞起没用的，都是到马里的不干活的，但平常提起中级给操把操着的工业，原来在漳州原来的，提起别个啥子给到他们去，原来啥子没给给南原来吕布原来，怎么漳州出点些，台湾那里工业那么牛。
0: 对，那么吃不开心的，但他们也不是吃的满足了，是吧？那是
1: 的，第一呢，俺那是今年学会的满足，没给他教育了，早几天的来给他做，来对面的做，但能有个前来带来教育了。
0: 是是是。前两天前来没我是哪有了，过来没我是教育的生计。等俺让这些那辈，跟俺老子先不得，至少把这满足给端到了，他的结果跟俺们长忙过嘞。
1: 我是。
0: 他端到了这些那辈，产业研究给俺们长，等俺们没兄弟这些叫第一套了。 남장격주의 날에 남장 라르조 치주의 날에 뒤에 급급 지휘 싸질라 도담 치주의 날에 죽주 우유 치주의 날에 kalila shimburish, tu manzo keta. Ta tandrashi kalila jenduk sambi. Manzi shima ta kasita. Ta tanda di uya kungsi zangrashi re chilo.
1: Oshii.
0: Ika la ngaran tanda sanyi mala. Zhongbari rime re tani chilo zangrashi re.
1: Lelesi, yan rungu ngane zangrashi ya. Rungu
0: ngane zangrashi re. Lelesi. Ta pe cha yaman ku mirashi ya kushi.
1: Lese, nga na zui tanda qingzhong qe yi na, da nga na zui tando qe shi rashi kharu yi na, digi chong sa.
0: Da nga rang rashi qe yi na, da jik sar gore, da merab qe mi ki tani lam tila, da lop tra ti.
1: Mo tu tang ya qe.
0: Lopchong chi, nyamnyungdo top, di rigne kitong na hiye dro kire di Tsenza tok, chawa kangja tene
1: kuzo Sosa lakshi chi
0: Sosa lakshi ki tene kama hiye zong na
1: Mochi
0: Ta merab chi ma ti nge mi chi su mi sin tsukwe Migi yu kitin rishi
1: Lesi
0: Ngarang ka samli du yish go kire
1: Mochi
0: Merab chi ma la ngarang pe Yakbo shik chak wang sanpe rewa
1: Lesi
0: Lesi rewa sanpe ta Tanda ti kum yi shok ki ti merab chiema li piyan towa, lopra tong ki ti merab chiema li piyan towa ta.
1: Desi.
0: Chizo ka xie si zin zubi. Rebo lopza mi yuk tanda, ta ngarang rashan tinda shiklit mi yuk tse deyo.
1: Desi, gyan, desi.
2: Zhonghua Mingshi, Chiktun Cokbe Du Xi Dienpo Zugne, Mingshi Kawar, Pinchun Zhouwong Tang, Bishi, Nyamzhi Jie Qibar, Gundi Donggui.
3: Nebyu zhongzi, nebyu zhongzi sitata, nian xinbeji nian, nian di bion gyorwa. Nebyu sitata jikdan, nian po tuba, sitata di nian po tuba ma zi, tanda ma zi tongyang ka sura da jik, di ghan cha yin yin yin yin tu, ku yu yin yin yin tu, yao shu dunga. Di ga yao yuebe ka na jik, buk lopra tang shi ba, buk chu chu, bu chu khan tang shi ba. Arwa, ane lo chu kama xia tong tu, ta dupo kip shu cha de arwa. Ta jik, ni ji nian po ba la, ta di ji, ji nian nian po tuba. Nepo tuwa tami shunni ru sumba ku tansi ra. Nepo tuwi kan di semdi di ne tuwa chikuwa ra. Ta jidang jia mazo semdi ne tuwa ra. Jala jina katan sun suwa chik mazo kwa chamdu yin ba. Ami chik kuyu ku zang chiya ina ra ta zhongye nang mi dupsi di liye jia. Sawi talwa gyu du chin. Di dres yao shubu chung tung chung nang duwa. Ta chik mi chik me tsikia ku chung na ami chik miro ne miro pa ta chik kore tensi chikuwa ra. So tensi. Ta di china nang ba ta chik di tia sengshi ru kundi nang ina. Tā jatūrū kār jēnā yīnā.
0: Tā tī tōla ngārāng, bē sīmjīng lōgzī shīdān tā tī, tānda tī shāngyē kōngrāng lā kāngbā līng hī yōrē, tī tā mērib chī mē tsōbē kīrgūng shikō jirē, tī chīg nē, tsōbē dzūk chūk tī. Mī nē tā tānda tī chī chōngzā lā nām rāng sār kōrē tē tī, tōn lē sār kā mōng shō, tā tī, kār kār yīnā. Tā shikung tī shī ngā rāng tā nidong nidong
3: tsōr chī kāna
0: lā alē rūka shū nio tā tī kua lā tsōba jīng kōng chī tēnā shir tā tī tānda chāyā yāng chī wā rā tī jāng mā tāp nā jāng mā zōng kio tēnā shir chāyā yāng chī kī nā lā cē tāp nā tā tī cē cē zōng yā yō bā tā tī nī tī nā lā jī sār kua rā bā lāng sāp chā shī kio tī chī tōy nā kā mā kō shī tā mā rāb chī mī tsōba jīng kōng kī māng yī tī rī shī tī kua lā tā tī lā pēl jā lōg zā kua lā tā jā gā bā lā Rimatala Rebacchamne Naring Tsekanga Namrang Thola Trinyetong Khalakshi Yangdan Larzu Shine Dzukchu Sarvachyao Tadpe Merib Chemala Ngay Tandrachik Drogle Resan Drogpa Tengong Me Re Tzabi Ki Dzukchu Ki Thawne Tad Merib Chemala Tsukha Chilgong Mugyu Logzai Tad Ganga Logzai Trabzak Tindra Shit Tandang
3: Tad Kirana Sumyang Tad Chik Gye Chik Ne Putkubi Kanchila An Sem De Ne Tuba An Dagane Penjo Pakye Tang Tuba An Miro Chemi Chik Tsoting Yue Dem
0: で、じゃあ、で、俺は。俺じゃ、だから、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 다 tele tam mang yi zup zui di jia xie xie xie xiong na du me re xie ma di yong gong lo zhe qi
3: yong
0: bo de xiu xie zhu ge ba yong
3: bo de xiu xie zhu
0: yu zhe xiong na la ten zhe qi
4: 창부 이내리 담맹가 보조 이내리 개급내다 근지털이야 겹겨나는 토제나셔야이
5: 등성 시주의 장된 해식 야오신도
4: 망행 그저 그리내다 망존 펜바 야오시 또 누구네
6: 망가 디기 준규니 시튼 내지 70년

0: 요르베
1: 나는 원체야 손들이 계약이나 총강 신문 주셔야 당 지서 그래 용법 신문 들때 매때 이내야 단 디지 동작 기념된 남주들이 저도에나데 롬주키나 고비야키나 라이나야
0: Leia,
1: 등자지원가 사지다 매장 숨동사 시월에 디난라는 창마에나 다치서 그래 식도에나 초비기 토라 열지 투바다 니르 차야송나 어 요정지 조처라이나 카데네나 소주기나 라니르 데코바다 디미기나 시주장불라네 데레나 다치다 시세 그래 요정지 조토라 창미기나 유튜브기나 단다 생교 디어레라 레 신주데 차 시주라이나 데네나 페이지 용어기나 레버들쇼
2: 레첸디나 原来是为金枝当春季

0: 빌 난조르 토베다 둠제단 야르튼 탐제단 알아서 가르스나 다 정교 체조 때문에 지도링도 에너지베 흉록이 말하기다 알아서 가는 리션디레 다 딜카레세스나 아니 나라도 남겨세야들 라글린 럽침비 아니 리션 럽침비 제버레라 아니 리션 럽침비 안다 라글린 럽침불라 제든 지고라 틴두드네 나 망주 지규 제제 아니 라글린 트도 다 나라도 가서나 정용 미리다 아니 미리서기 라카스나 삼로 징조이나자 다 배윤 타르게이나자 아니 지도 딘리 다 그래서나 뒤에 처음에 돌 아니 나는 매배 그래서나 다 비계 아니 람지 되지 돼 버라 다 딘드드네 아니 당당 계급기 다 직주다 철시 다 딘드기 위에 거네 다 정용 미리 아니 수경링네 송교다 여교 다 배주제 집에 돌아 다 레드용 그래서나 그래도 림바티 되지 그래서나 배나머리 딘드드네 아니 알아도 가서나 정용 미리기 직둥리 이나다 다 강달 그래서나 직규중 링네라 너는 좀 뒤에 첨부 딘드 돼 버라 디데드 그래서나 레리신 휴바이나 다 고 자리에 매버 되지라 다 인드드네 드링에 표기 그래서나 링중 레가 디게라 좀제 카르카르 토메디게디 카 시토네 휴에인 당부스나 당당 시슝기 표기 링중이 레던디라 체도 통진나 다 디엔나 아니 망주 주주 제 춘도 다 당당 시슝기 아니 링중이 레던디라 체도 통진다 다 갑교딘데 낭제제 나 링중이 균진이나 송교비나 아니 비게 다 디게 돌아 다 제덤 나조디데 제제제 단대군의 차샤비나 링중 딘이 근데 차요라서나 아니 지금 망주기 멍시 여봐 Rishungi karasana, niti yueba, Sishungi ji gyabdeng yueba, tindre chebe, nama rinxin ji, Rishungi namba, ta tindre chebe, ta tindre chebe, ta tindre chebe, an lakbaadu nga razo kusana, mangzui jukyu tang, an chongko sabo unyebe jela, lingdugan nyorkyob tang, ligdui padruyen, tishin, an karasana shimchugu laidun la, ta gyagab ki pechashe na, rinne buche, miri chudeng oyun langa, chongko jizu cenri kang, chongko zumri, an yuze lhenzo, digegi kang chanpa zo chebe, 아니 계속 제유 챔버 망부진에 땅 알아 가르쳐 버렸으나 아니 나치 링둥을 레드한 제외 다 이제 하람 갈락 잠시 준비 쳐 버려.
1: 맞아.
0: 다 이게 링둥을 레드한 제외 다 이제디 망부랄 딘데지 준비 쳐제 비진도 예용 경사 레드한 우리 조정제 아니 경사 흉례 강조제제 대지 총회 간수 스전 유난 편종 제유 서구당 신진가도 나도 경사 레드한 우리 조정다 아니 경사 흉례 강조제제 아 링중이 고두라 쇼네 데베티 축청베 쳔모 쳔모레 레장 쳔모 안 남바 있네 서바 다 디레지 캠프레 다 디제레 도드윈 슈바이나 아나지 나지 파르솜도 당당 시숑기 양다베 고디다 두구고 알 제로 식동 국게 어 제주 결규로라 임보이나 아니 스전 천두로 마르도 급 당벽이 긴사기 계지 리슌 쳔조 야게한 공조도 버 이 제랑 알아도 가서 변주 아니 나서 송에 간수 도드니션 아니 뭐지를 경사 리슌 쳔조 팀 듄삼지 땅 알아도 나 공조 쉬어 제로 니도 냠이 좀이 직력니 다와 주벌 파렌시 야사 발리 공조 제베 냠제 계조 롭조 체리 리네 쩐조 아니 그러나 급숨 소집에 전두털 랑제기 알아도 링도 딩이 동로 련베 천수 제베 나가는 담당 좀 버려 디칸직 링도 가오베 좀 되지 그래 다 되네 니도 출로라 아니 계급 림베 미미르네 슈샤기 민슝 나올라 링도디 츠버레 게돈 쿨로라 아니 링돈 디니 냠리 게조 루스테리 네 쩐주 오윤 생강이 디주다 차브라 제베 계지 미미르네 슈샤기 아니 지 전적이 민슝 나올라 당아서 링도디 츠버레 디게레 그래서나 아니 지 지름이 되도 전에 딜레 아니 가르친고 알았으나 다지 계지다 게나기 제유 우지다 경사 레든베 다 링도라 세트 동진 제바 다 강리 전투도 전투그래라 아니 경사 리버 디니 랍쟁이 룸제 디단 쪽제제 아니 직 접링이 링내게 캡본수 카초바 촌라 나바 사바시도 레바야 강리 가르잖아 전투하라 당 알던 거잖아 랑조 면에 차시하고이나 랑조종 땅위나 시슝 디신 아니 경사르 아니 여기 없슝래 강당 제유 아니 참박하기 조양기 표기 레드 거기다 전투 팅나바다 두베기 돈 뷰디니 종합 메리기 튜미르네 송급체 유도 아니 조준 차그 시베 랍쟁이 랍쟁이 공동당 당하고 계질 랑자 딘데진 능도잖아 아니 랑자 딜럭 실송체체 당하고 링조기 녀교당 송조기 레드는라 아니 랑존 종 등위당 시슈네 갑교라 소바다 딘데 남이야디 축창브레 다 제조 시주 이내 영 티단 자외 아니 럽더 리버딘데 빼제젤 종 등위당 가르는 시슈네 아니 지금 미슈 이내라 당 미슈 이내라 딘데 직조 체체체 아니 제로 책동 굽게 계줄로라 아니 랑존 종 아니 링존 녀교 중래 강도 좁아질 디제라 아니 맥주 참도 제수 링존 녀교기 제유 참바양 직주 니도기 좁아질 달라고도 아니 근조젠도 아니 급디뚜네 중년 작배기 중기 녀교 제 속존 니도지 속제제 아따 녀교 레든 디 찾아 우웅한 배버릴 마세 아니 직조한 제유 그나 레군기 딩조아야 토분낭 녀월 다 링종이 덜겹 유베 심진 시행기 맥베도 유도 교월 디튜티네 제제 중견이 그래서 네버버 가서 교회 전부 정말에 당연히 뭐 이나 정말 중견 디 그래서 장부능신 안다 딘데르 그래서 지에 다와 딘데지 ཁྱི

0: 다 다 망보지라 안직 개급 림바탕 당당 알아도가 나 랑주한 종 림백 다 지금 유민 슈샤 균진배 전예딘데 다 망보딘데 그래서 다 니 안직 링중 중개행기 다 니부 다 교가 지금 정말 나 라우던 지혜라 그래서 나 당기 속진 좁게 당 줄고 다 니 있는 거라 아니 벽이 수균 링내 균진기 아니 말아 죽든 책을 집에 랑자 망보되는 거라 어떤 능도 전에 니 아니 알아도가 정용 미리기 표준 수균 링내라 다 급디네 제제 그래서 나 양탁벽 가져왔다 아니 지금 어떤 벌에 남친 팀대지다 둘이 시험을 해. 뒤에 이제 아니 저번에 루규 년좀 잡을 잡아야 다 배우기 수준이 지기 링네 링주 딩이라 아니 차츰 봐 이네 다 루규 털라 중만 요약 가서나 제대로 딩줘다 동지 팀대 중발을. 아 락바도 직접 수지 시진핑기 급죽 숨배 개용 팀이 속진 팀 당벽이 숨시에 털 가르송 월에 쓰수나 중한 미르기 아니 변윤 타루에 루규 트스 링지 경사르 개비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심라 유구 동에 아니 라프닝 냥아 균진 체유 제제 다 감이 되듯이 쏜다 디그나 안치 루규 냥 좀 디게라 나 루시 공기 다 디딩조 하장기 가서 좀만 나가래
1: 맞아
0: 야 마세 그래서 나 지게 수지 시진 빙기 다 송시 르던 르비 나가라 나치르 아니 베미르기 렌지 킹서 개베 좀 팅 숨다 니 되는 거래 다 딜레 당당 시슝기 아니 링돌라 체도 딩조 당 두고 나와 강례 촌라 다 조지 괜히 높죠 전진도 휴기라
1: 맞아
0: 다 베기 수균 링네 자라도 땅도 쓰러 쪼그담라 아니 글랜록 남자 도다 되버지 덕다 되버지다 아니 대명 가르친 거라서나 아니 높주법 망부지기 아니 샤르조라 정주인양아 메스 아니 종군이 정주인양아 위에 계급지 레지제다 딘대송 거라 숭에 쪼그레베 뜨주다 대명의 메인 바지 라주 세븐나 다 딜랭가라나 아니 종하 미리 다 링네 땡주이디 왜또 봐라 다 디가라서나 당버디 일 아직 당다 시슝게 아니 링룩은 레든라 두부르당 잡교 죽침분당데 아니 도르드니시나 아니 링룩이 레든디 레툼제 맥세기 톱제제 단답 계지다 게나게 돌아 아니 갖춰다 적시 디 단니버디 와 망주 주주로 제제 벽이 링룩이 녀접당 다 버중이 레든라 아니 지 가위 라요 둥제 카르카르로지 도비메 디슈에 벌라 망주 주주 제제 아니 지 어 표정기 수균 링네 아니 수두다 균진 다르베 둥줄라 옹알레락베 통진 나마다 시주게 원하디 나도 강조사도록 쳐봐라 그러지 아니 표정기 수균 링네라 다 개도 기스르게 아니 사바딘데 개투버 좀봐 다 드럽 공매기 드럽 개주네 고참 제제 어 분주 지도 체리 강냉 안지 어 경사 흉례 죽승벌할 죽승인 제제 너지릉나 지금 민의 직두 제제 아니 경사 덜겹 유배 너리다 아니 지금 낙주 참도 다 디게를 쓰고 일을 가려서나 팅 망부지 꽤 제제 아 지금 중견이 낭자 아니 중비 팀의 낭자 정배 빠르만 인한자 다 정배 빠르만 인가서 거라다 이게 주도 당나 안지 리트리 제약이 레드인데 갸챔버지 빼버려 갸챔버지 빼제제 당 어질 정배 면자와 어 둔주 듬시 삼지 니야 동바 정말을 아니 그래서나 정배 둔주 듬시 디게라 동네 면자와 아니 지금 좀 양아 터지
1: 그래서
0: 다 대달래 말아서 둔주 쓰지 저지 그래서 그래서 버튼 심벌
1: 그래서
0: 오늘 집에 디디티레 어 순이 좀 어떻게 디 디제를 가르쳐 버려서나 조직다 중간 전이 좀 그래
1: 지지
0: 링준 디니 안지 중배기 가라스나 텐진의 텐자 고 냐르타당스 나랑알레 규디 안다 균지 체크 받은 데지라 계시 그래서나 중배디 뒤도도 그래서 제모도 봐 임바 이나 안은 가르네도 갈라도 그래서나 중배 칠레 대바다 아니 중망다 지 라도 다 디인도스네 안은 지 중배 제체 중배기 나라 유베 중 디게디 강격 접업체 나 리지 버준체디 안 녀접기 레든 남로네 이레든 케 치슈 딘데질 지체체 당 어질 아니 변종 지도 제리 강네 다 링종 흉내 강 아니 망주 중부 취십 지규로 대 동체 난 어질 서구디게를 신경제 중부 중주연 개통의 중부 급주 급준전 즉 손이 두바래 다 다바라 건조 제진 나와 중남 면자와 갸라도 지 아직 대법 최고를 대인체제 저주 심벌 디게 디가서 대법 제제 당 알도 코잔데 나돈라 승고 코잔 디게 능로네 중남 맥세 디게 디 아니 주 담 제제 열접 당 리집 제다 제심 못 인데 디지그래라 아테네 개치와 직제로 니에도 로네 고참 제제 균 롱어 주잠 링라 아니 땅 알아서 봐도 지도 제리 강 경사 레든 벨 땅 알아서 강에 망부 제제 아니 중간 선루기 제긴 나와 중나 다 주주 리뷰는 아직 접어 제발 다 티네 중나 어 십주 싱아 뭐 그 중에 제제 단다 대 십주 십개 좀 버려 레시디 리크 좀 버려 대 십주 십개 요 중나

0: 편정 로브라 치면 그 단계 규제 아니 기계 치면 그래서 템버라 깨라 대수 제제 아니 지 공도 쉽게 중간 선주 이 루퍼베 가서 남들이들 실송 제제 당가 니슈적지 대신 잡을 디니 단다 발라 편정 주 아니 지 링중 시계 체외 당가지를 직 되래라 디 그 코레 단계 규제는 아직 심주당 아니 단계 규제 디거래 표준 제조에서 동결을 딱고 니버 매매하지 디레지 그래서 된도 봐 좀 디 직 다 되네 현다 아직 매주 지도 전리 관계 니동 굴로네 고참 제제 아니 망주 중부 개르기 개주 때문에 링주 빼서 아직 양 저법 리지 버튼 디레 지고 알아 다 디처시 제바 이나 니동 군에 제제 다발럭 대비 니슈단 바 뛴지 제버릴 저시 된대고요 다 다발 그래서 대주도 됐음버릴 다 대비 된게 돼요 링 안주 모두 디버튼 지워래 다 중 디제 낙주 중부 코란주 안에 시에베 또 중부 개르기 개주 선바 다 중부 디마도 중에 현다 중디 시에도 매바 다 딘데를 중디게 디 상마 개주 유여바 다 중딘데 장자를 아니 지기 못이 그랬으나 리그지 버든 지고 알을 단다 대주주 무엇 그랬으나 버든 좀 그랬 중디 낭로 배사시아 본고 개주 유여베 균전 그랬으나 디 낭로라 아니 지기 시위 개종생 되죠 기기 다 디 낭로라 아니 지기 규기기 그랬으나 리미 규기 기디가 아니 지기 동마기 그랬으나 그러니까 내 중요 유매 아니 리카르카르 유매 리게 디세브 시보를 다고 규기리면 아니 지기 그게 심주지도서는 고지시 개침부 따신다 아직 그래서나 긍디 년도엔 지금 제제제 직링동 고래기 그래서 년도엔 제기 디마데엔 도서네 너주스 그 아니 저규기 단대기 년도엔 저가 망부직 좀 뒤난로네 응한두고 해봐 다 제가 네 그래 아 즉 로봇보단 다 가서 링동 심주 레든베 아니 더 나지 얘기 다 비서 지지 지시 개진다 아니 비서 뒤에 직 찾아오를 대체 그럴라 다 뒤 링동 수도 리디 제백 안낭도 개체와 직그럴라
1: 그래서 그래
0: 링종 쿠란 가라스나 남도 표준 쪽으로라 양다 표준 쪽으로 인도전에 아니 양다 지도기 테라 아니 지 유도 테리 관계 땅 알아 봤나 최고당 아니 그게 규리 제제제 아니 나 주서 그 기 중대 건조 공 제제 아니 링종 양다 디게디 마 루버를 양다 루 제제 아니 양다 가주서 루버레스나 링종 미나 멘다와 주주 립게 양다 멘다와 야다 아니 쪽게서 지마 루버를 루 제제 단다 외대령에서 된 바래 링중이 양다 매베 아직 루기 동자들 그냥 공투가 중어를 다바 루베 능로네 아니 자 상슈 다 진짜 아니 양다 지기 지기 맞아 디제브를 디지 다 양다 아니 링중이 그래서 요즘 레드는 균진 디게티 토라거나 나주 망조 규제 관계 딱 그런 쪽은 잘 난 제제 다바 중나 조장 아니 리티버튼 제어 디지 그래 땅 가서 가서 링루디 모두 균진 제어라고 균진 지도 전에 아니 냠모든 면접에 다 균진기 직 답시 인한다 아니 구류 인한다 아니 교어 조당 조심 받으라 다 딘데 인도 전에 땅 나주 서귀도 다 저거 망조서 가부치베 나도 가서 링루디 중간 숨잠지 가래서 죽여라 아니 레살 가래서 중간 직 주어라 다 딜레 가르 중고 가래서 좀레 벤조 인한다 양만 가서 드럽지 거고 인한다 내지 뒤인 제제 링루디 모두 균진 조야라 답시 현다지 되면 다 딘데 전도도 다티네 다직 맞아 링둥레든 차셔면 편정럽라치모 다 공도 휴버들이 편정럽라치모 난직 중간 잡배기 중디게디 다 버게 아니 녀죠 버튼 다 디게디 제브라 디게 제제제 타버 중납 중하서 무슨 버튼 스머를 아니 마세 말아 중간 잡배 중유당 아니 단다 나시는 게 중버 아니 스타 돌제기 중유 잠도 뱀바르종 디라 다 뱀바르종 니 돈 잠이 죽든레 다와 구변 남노라 종디를 가르쳐버렸으나 중배 포유시 생애 뒤되진 남발 마세 아니 종디기 사딘 향소수다 링중을 가신유배 다 로마틴 대가 직수체제 링중이 근저 뒤되양 죽돌 다 디가라스나 변종 노브라지만 아직 링중을 레드는 표유다 리기 다 뒤되지라 다 뒤네 근데 아직 변종 배도 강경나 링중이 양다당 안다 시아바소와 디게기 낭동 카 투삼 주배 다 나를 등시지한기 아니 등군 뒤되지만 밖에 준돌 다 디낭로라 초주 배사시에나 예동라스인배 동남 면적 아니 저쪽 립된다. 다 종전 접결을 쓰고 다 되게 정시 장기 동디게디 막 펍제제. 다 고란도 정시 돈에 야자 제브랄 디지그래. 다 되네. 배시하나 계란도 감게 동진 자샤베이네. 어느 지 중견 작배기 등등 제법다. 안다 작치 아니 너주나 현기 동반 망부지 제법 나가나 동디게디 다 정시 돈에 어느 지 그게 야자 나가라. 된소 인도드네. 체력 정신 육천부 된바 드럽기 가서는 그거 다양 참바. 무튜 등도 균진단 다르비 동에 어느 지 개지 당란진 바. 다 뒤돌아 아니 먼저 모두 간직 제대로 살바 전이지라 낙제 살바 로브전지 아니 폐기하기 딱 뒤부 살바 뒤내직 전주라 배급 체제 다 돌돌이 시나 아니 지 변중 그도 간교지 응시쟁기 아니 민중 그래서 중국 말아 차고 제 상면 배든 휴고에 다 뒤내지래도 공도 휴바디 당당 시슝기 시주 르당 림베 월 폐기 링중 아니 주도 리티 왔다 뒤에 돌아 아니 도배 개지기 문제 다 소외 다 뒤길이 디 낭도 니버티 챘라 다 디네 낭도 숨버디 링중기 규기 레던 토베 중제 다 이

0: 레든 디칸데그네 차샤바이나 넘버 상부지 응원다 응원시 여발 다 링도는 디니 그와 미르그네 방조의 저기 런지 누부지랄 다 딕지기 미리 시행이나 타고거나 다 네바나 이규기 때문에 띵규디 다 내지지라 띵인도선에 다 이규기 레든 디 베다 베시마릴 다 별 차샤면은 이규기 레든 디 하람 제바이나 다 지기 노랍게주 다 딘제네 고주버릴
1: 가서
0: 조제제다 이나 양급 디디 지기 퇴목이 보게 직주당 퇴목이 니티 다티데지 그래서 나 자신 요 말해.
1: 그래서
0: 이규 디게데 정말 미케르 소스 언지 소스 메조다 가죠. 다티데르 텐제 이규 난죠. 다티데르 생각질 차샤비나 급디디 이규루 링도 디동네 만라와 죽지 좀 이규 디디 난 다 그러나서 강에 막 깨버라. 예예
1: 예.
0: 다 이규 난 거 디 마시 디즈로 소바 디데르나 급디디 중요한 말이데 난 비트윈 심에 데 디게기 아니 치스 이규 레던라 다 멍이다. 냠뇨 속죠. 다 디데치야라. 그렇게 누가 다 비밀스인데 처음으로 다 디게 제 이규기 레드된다 저는 냠냠다 다 디게 어찌 샤시고 디게라 멍시체 다 디데 제 어 이규기 레드된 나 스쿠프를 내 제신 고대 내 두버리 내 돈 잠이 죽순로네 벤조 지도 체리 강기 오페 랑존 종기 링네 레더 아니 링도 겨규기 남라 다 디데 스쿠프를 고쪽 제 롱에 링라 지금 리둡진 얘기 저식 거버릴라 그 제 언지 갸용기 칠레 미나 직세 중이나 작간소 인한다 딱 강다르나 석유 망버치네 링종이 제유 안치래 켜봐 다 직수 제제 하는 민나 응아질 응업주 삼 직수 잡으래
1: 맞음
0: 직수 제제 다 중간 선 끝난 중 가르스나 단지 슈버들 중 뒤와 가르도 가서나 대 어 십시 깨더라 이 능로네 아니 대 숨주 담바지 아니 주 개일의 교리에 고쪽 버릴라 단도 공도 슈버 능시 니도 야미 주선로 고쪽 제제 다 다르가 롱 맞아 침벌을 대인도는 당 아래 된 뒤엔 하람 다 주 디스마르 아니 간족 어 팁 주영아치 뭐스 버튼 심벌 버튼 신제제 뭐스 도연제제 아니 계속 로봇은 남아 다 쟁아라 그래서 뷰버릴 어 이 교기래 되는 거 같은 데 팁 숨주 담바 되는 바라 중계 지기라 디 인도스네 아니 디 가르트 버레세 수나 랍징 레시 디라 아니 중계 지기 시에베 아니 링중 구주 중 차창의 개교만 매베 다 로규 동자디 공토로 좀 버려. 다 단다 봐라. 중에 찍을 안 쓴 거라. 뒤에 안에 루지 동자한테 공토로 좀. 안에 빈다 미리 와라. 다 변진 루지 년 좀지. 아직 낭도에 있는 자. 규제기 캐줘서. 땅 안에서 가서 시도 하던. 안 사봐도 중화 미리. 규균 수균. 링에 다 되고 재산수 루지로. 안식. 니버 미미해봐지. 된도 봐 좀 하라. 링루기 이교기 해야 되는 거라. 다 되는 낭도에 시버디. 안에 링루 심주기 해야 되는 거라. 링루 별적당. 안에 링루 비준 이교 집에. 다 레드연락 중재 맥세토 받아. 다 추워죽. 아니 가서 가서 심주기 레든 라양 다 철수기 누구게 받다르기 어 비게 된대 주말을 다 링돈 띵이 아니 경사 리버시 다 릉주두베 아니 리텐 짬마시기 뇌네 계지 개나기 그래서 제유 신대 민다 칠레베 심주 제유 리텐 쏘든대 아니 교바라 교체체 아니 개연 견도다 어 심주기 직중제 인바이네다 뇌세 다 디데도 말을 다 가서 가서 랑종 송에도 차시하고 있나 다 링돈 심주기 아니 지기 뭔가 아직 다 리미싱 거래서나 잘롱 두부하래 잘롱 재단 재심받은 데래 대인도전에 아니 지기 변종 심주이나라 변종 롭쟁기 아니 지그레이 대프라 나 변종 교제 심주 다 변종 중리 교제 다 딘데기 착취의 리슌 퇴딥토라 링종래 최매 땅 가서 가서 표기 요수이나라 로규이나라 변조리이나라 중리이나라 출루 다 막든 다 딘데기 링내 캡온라 다 추하다 수름 맨저에 더네 다 심주 제배 리슌이 제좀 망다지 다 공도 휘배 아직 착쟁이 퇴딥 딘데는 올라가서 배별 다 디마스 아니 제유 제좀 카시에 찍라 아니 지기 어 제급 김바 인한다 아마나 지기 킹사기 레드엔 코렉 미니처라 곧 땡조 토보 또 디데지 그래서 또 버리 디제 다 디네 현다 아직 어 변종 그 링중 심주 미니 땅 아지 링중 코르나 제좀 강아 잠지 되어 버릴 비준 쓰 버릴 지 어 심주 치모 아니 지기 리딘네 잠베 변조 지도 테리 강기 킹사기 아니 심주 레드 버릴 단다 어 겐라 공개 쉬 버릴 공기 잠베 링중기 제담 지기 포니 양다시바 대직 버튼 쓰버. 다 되네 현다 지금 졸업자 체면이 아니 캠핑 졸라기 링룸 출루 르네 코나 심주 집에 집에 아니 대티 대직 버튼 쓰버. 다 현다 지금 아직 심주 체모 캠핑 졸라기 잠베 아니 링룸기 냐야 집에 대티 대직 버튼 쓰버. 다 개저와 집 지도 체리 강기 경사 흉내 강기 굉장히 못 쓰면 라네 중간 선루 기법에 링룸 빼서 거기 심주 집에 대티 대직 버튼 쓰버. 다 디제이디 창막 돌드니 시나 안직 표기 링존 레드엔베 다 같이 배드 제제제 토베 아니 둥제 다 디제르 다 돌드니 시아보네 둥제 디다니 아니 조직 배도 망도 주규르 제베 아니 지 양다 베스주 디제지기 와라 아니 조샤 디제르 돌드니 시아보인 아니 안족 링존 레드엔 겐지 삼바디다
1: 무디 토르당 안에 송교기 제도부터 무디 그룹도 튐뱅거네 안식 되고 재산도 당 심주기 캡졌지 대외 안식 체로다 딩링으로 당 제제 법스 임베 둠제기 멍시 토라 당할래 사베 줄린 제제 안에 가서 따지 둠제 대외장 약바당 망어 안에 둠제 치와 다 팀제기 도비하게 안 그래서나 배전 주다 주시

소소 샤지 마지 보라소 노이 카와 카푸소 노치 카카토시 소 산티니치 탕라소 반자메 케세르 자푸소 노이기 파트르 섬치소 양트르 담비 메두소 셰트르 탈라산 소소 소소소 콜라소 탈라소 밀라소 밀라소 콜라 파트르 시 탈라 방서소 사카소나 다시 여카디나 동도 지사지 삼도르 바쇼

0: 시리 기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아주 매부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요히 야게다 버와 네 슈유 니네 슈인디 네바르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규도 미리 르니 기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2: 저번에 또 조이 난자 그 그거기 링키 살려 보고 조이 난다다 종대 수수수 나로네 미나 마부 친도 선진도무다 수단이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외이 구매디니가기 낭닝기 땅니 겹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당 르니다 벤저당다 니좀아부지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르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3: 여기 단당가란지 망주기 규제기 샤부디 여기 네네 대비니 디 로규디 링다저제 마세가 땅가라도 시에 샤부디 하장 표송속고 대딘 로바가 가져레스 디지도 잡았다 대역진 대딘 가라에서는 규진 구때 노규진 구 임바 표소사고 임비다 디 땡치고
0: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 긴닝 주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벨리 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 기드즈치
4: 남초 콘토 링게게 센트비디니 펜전 지소 첸지카 미리 심주 첸베 기사 슝레 칸키 심주버 겐스남 제시라기 푀기 퓨춘키 수균지네게 낭시 링키사 개비 중키 추도리지타 버준 심주 당능신 티 이구소기레 튼텔러 토베 춤제 모주나웨 낭튼디지 더팅디 강준 시리 체균리 첸 신삼타 셔이 리첸디 십시 첸고 낭켄 바산슬라타 좀제 조경 시켄 시준이 응나 시메 리첸나 양가 제요 랭게 시댄 자고

0: Okay, that is for today. Thanks for joining us.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email us at hellosizangprogram@163.com. You can also find us by searching Himalaya Touch on X, Instagram, and YouTube, and Hello Xizang on Facebook.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bye for now.
1: 谈的你毕竟起出自唐不达大日
2: 新年很高兴，哈姆萨，下面的我们迎接呢，天地感恩的神，牛年祝寿宴。这次将年轻阿卓，结合别主习近平给中南海若二零三三突然不谈建筑闹事。习近平给全年月，俺村玩村委团结开庆团结业务彻底，明年托把各位批错上班，进阶切开，开错等金塔，给人生呢，结合年月之外，电瓶昂色土著员工的冬季系送帖。
3: 特朗普二中之外，前往青浦迎宾，二位首次中年的，年初习近平谈天托，模特特色南塔去昨天前的，外星砖托祝习近平屁股属于银系送的。昨日被特朗普国会领着七位年轻卡车集体，光彩节的闹热。金灿老师堂金村亚特东局过了职业属习近平的单位，感谢开钱，老总谈了大定时彻底，基础人路去一路金灿去水上台北修迁当年，中央执政部堂给用平面年做去基础用了，流传堂旁位套索金灿局，年度下面女子出了金灿也去了单位的。
2: 三国边蒙西部内西道七八星呢，中央罗西内尼特，恰给科斯文国同中央国际前年，文件老师推参给刚才波罗天天老查，刚才波罗中大堂在诊所及其国文国车西查机甲表前一批。以色列是兄弟兵的时期，这些就是年三国边，以色列塔列布南基这个孙辈传媒，这些就是年二月开始我新转图前边热追前批。 以色列给列布南酒店七月当天扩充春天小雨团扎，列布南塔七零五十组给春天永久热瓦七个月份。阿里给团康给本地去，这次就是年阿里给是我新转托以色列塔列布南玩这个孙辈春梅七八平镇团月份，春梅这次就要年模特七月一起九月。
3: 库贝西兄弟，这些就是年三十八年，阿里中央生产局去局长拉提克里夫克，今年库贝杰斯汉诺瓦参政当年库贝能西北边的塔建筑闹热，三站呢，全年被特通，天标七月，兄弟要求太单些标的。今年春天增租期，这些就是年准备七月，年冬下面女士出来，今年春天冬季年数两万八，今年春天开过呢，因为六千多准备年前投票价。
2: 批林唐鸟买不塌，拍菜果味，今年春天增租去车马车去别的，春天开光了，兄弟姐妹，他又去准备三点多冬季别不够钱度。这次今年让姚总单位去书记王军镇去，让姚总单位因为人家去成都做越南呢，这个书习近平给你退单位松懈开金塔，搞过开心的广东局长谈老总难得闹嘛噻，让总去拉到团结来团了，心就也闹热。
3: 从头说，这届书习近平给中国中央七十九届成都塔、中国中央七十九届人民代表大会成都这一套单位松懈开钱给共团塔。湖南长沙浏阳冲击去春天小巴所在八届去团结了南位各国开钱给共团，改用去改期年准忙做了，推进去这些的塔，他上南塔去成都南位共团。
2: 中国去年我是新大塔，突然发表那新动力七个图片去推面准备，成立开清去共同所，局长谈老总能力。这次今年中央银行可有送交大西促进出轨，让总了卡出轨，忙做去以规模价贴断收益决断居住七月，最最前边。他定去以规模价南银行可有贴断被内团九个月不谈，提南银行多少钱内团断塔，龙行前面八座去内团断，去八座去内团送。
3: 送你去那团去，在这帮做去那团去解决不了。这次今年去一规模价去，贴断长毛只有冲击了主角，最占优势。改用去冲击两只前头，年冬下面女士出来六千六吨把里面多的，鸡腿去七吨多错，这次就是年盆装六千去六块三百年物的。昨年前边六千六吨边用去昂透过七百连续谈，恰恰三对去可是不是去了命呢？三只是不是才优势？
2: 他听起来没多，都说难，没陪住当天前把家堂出去拉手油汤，人穷人不谈，俗穷人不，老子六十岁岁数，随便强迫忙不，连年轻当学生，快点去油汤。 这次军人应该着让用将近年冬人民女子出略配起成名也不起级别决定作为结果他三国组他将用给这月前下前辈所错起经过他列随推门所明年给他咱们结果修一批结果比于图决定作为年冬的不他比例年最前吧年冬人民女子出略决定作为比如一个中山前不决查业成女与比抗力前一批生意天界天地感恩生就念之许差
4: 迪克尔尼
5: 迪克尔尼
4: 天众龙旗年轻也共天见龙旗已
6: 增重堂龙天德
7: 增重堂龙天德儿
6: 作为迫及两年为增重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行图米其英里德卡尔冲
8: 恰恰白马堂冲别中日古籍对目的新天超过天界区阎王级别四十步
6: 增重堂龙天对开了
8: 增重堂龙天对开
9: 杂志上电别新天天界公开上天地推给龙天级的才能配给选给总开嘛你们偏多垃圾也有给他们这么的。总把不必准看的必准能为增重人质。这么不习不习偏多的配给都配给了当总制杨俊杰学就应别先学一学。提升天界几年了都不要你这么不习别增重给刘阿巴提音。三个天界我了增重的总开嘛你们偏多垃圾过了我这都对谁呢你们偏多垃圾接入清东古别顿去团结落了十个字是够冲不的。群众每日录不令建议参加给建议大主堂总理参加的团结。鲁迅总理录不令给选举总部部习都政治厅结巴的录不中难玩的拼命又不是。你们偏多了给谈到群众年日策划的抗度强烈难行又不的。空气他把的策划的党推定那错多建议给团结录中的增重说总理咱们去忙不并用月经说总统增重确实讲可惜我其实必须能用月不是如果不惜别增重的给一给巴尔玛提呢空气接入年度逆落呢总共出不得推运落接人了我其实所去听马捐集接入年度就落了总把不必须看呢我是不准能行如果不惜别增重的偏落呢不易了拍拍续集接入年冬中年落日平均不易比年比准抗年我所不准许不是如果不惜别增重的呢中国四十七末日九九国一切及给普及苏南别作为那档我送三千度穿行普及母鸡给两万了土国七夕再度准备增重普度穿我行的土国三别普及我有人路给咱们去开进行感应不停呢不准准备切记假期落不比车度拍架还将三个时间呢总的高位选举忙不密度切于了可当可没有事下面的天界呢不计选举总开嘛你们偏多垃圾给一个多年怎么的偏多年不给度不可当总之杨俊杰许别增重人质如果不惜别留阿巴的三软呢该上去我忙怎么热气日我们能就是一个月吧的呢用茶的三话是个事听言从下宁别没听的我们有个没得没夜了变不了远了变不了是不行没国家呢我们帮从起别纯粹没过度改善了变不了是不的没给我的变不了是写不的大大改善给藏了破没给我的当街上玩起最令起每次那个得意样结巴的球公司社区吞吸切我我出日多餐前那点得意了我这切我素养没得着上马尼把点鱼去没给我的没配不是我们得意了就叫啥的学没给我的鼓励起名了马对吧得意的列不切的下家空手杀气这车的许诺用穷时期所长前的得记起诉对的就 미겨우디 슈누디 첸주 괴부치두 지 괴차랑베 슈누티니 모차네 동 마르캔라 큐르 생게 총주 미 공세 차게부 팀저 유바라 대기 항상 푸 총조로 지리에 딘저 슈두 공세테 김낭다 켐메바 잠바탕 차단피 르블량 발리나고 진이 키주 유바 잠식시 쇼바 어큐응악차다르 메 공악하시에 쥐바다 발립수 타둥 쇼고 포바 총총 강 공세 차게부 팀저 통두 랑이 개주 치차다 추샤냐메 삼유일에 대바라 모랑기 공세 현리 뜻대오 휴브시 쿠리오 지배 겐키 인남 양나 대기 생기 총주 미 제도 천두 치외 인남지 모탕 미테다 와르 시규당 개규 니가 유지 헤헤 괴제 세싱 세르와텔레 내초미 수미 남타키 냠다시 냠바르체 쿄란츠 푸총주 고르 신기 유베 농부 대낭 처치외 조사 요 마리시기 차바 머범나 두부 메자 농부 팀이 교부 시자 유브자 미카시에 소아마 규자 난주대 용버리 대기 나와 기부 총와 계산기 통마드 처치외 조사 메베 농부 카바요레 생기 총조로 방마르 립잠 힘비에 나마식 계산기 담나 마가와 레부켄네 텁사뷰버리 콩기 교회 견단을 때나 리구네 용어 잡음인도 지 계산다 도시에 지게양 중어시 리구네 용어 잡음인도 스카리스기와래 리구네 용 땜바르부 어구치리에 구벌레야 콩기 군대 총두 변치 인수 로아치겐 수요래 다다 미카시엘라 사촉조 통촉조 총수 미겨우 대당 쥐린 제발 계산 은지 교바 침부기 코당 쥐린 제네 개가 톱주 파쇼 개자 쉬로 지겐양 망부 메바 큐베 메 초초쯤간 케낭 바 양네 후슈슈응 사와치 아지지 푸총주 미지베 농바테니 가돈 종라 개차 유베 농바 조보식지 몽안주 생게 총소 레바티니 회유일 레바라리 개모시키 개중유 개산라 쉬로 치지 베기르 메사니 킵산 침부식 라바다르치 데라마르베 미세겐티 틴더지 규튜 변치 메바 소아야도 칭나 타링 뷰산에 병어 쥐바 용그지 계산키 땀니 튜디 이내양 미규 사와르 자기 잠바 그스 체버리 미텐즈 체라 타마 렌제 쿠그지 제시 미즈 부접러 용바디 세슈 샵도 슈가 용바지 손자 콩기사르 세톤 르치 지 나량 계산기 땀라 만두바 칭켄 중어시 르치 에 쟤는 교란에 쏘셨다 계산 중추 개발초가 규기는 매우 간도와 딘지 치단을 뛰어다 딘데 약부시 말이 주기 땀티 매우 개침부 쉬마 비발 모랑기 삼발양 섭취차 수냠 미겨우티 괴자 발미랑네 괴자 조규 매바 차비 미망치와 人규앙 콘수 돕찬낭 슈퍼시 공세지기 레수 양부유 대기당 미망부 지발균네 콘수 발산 매바라 몰라 괴차롱시 괴차망부랑네 초주 매바라 줄지 레시에 링켄 중화다 은르 리니다 숨시 임바네 제수 냠도 링켄 치망도 친디 루저 롱마르 추기 갸초다르 랑론도 춘네 무타 메베 크인수 케바르 쿠르 미크 육잠식라 로사르샹니립 데기 생게 총소르 림네 어구탄 세레 지양 메바르 다와숨 소아냠도 게심바르 소소양 이마치 메 좁지 갸신 랑니 푸총소네 튼베 니무티 첸치둡체 디투 고카네 곰자 득디 망부시기지라 총배 계산기 참지 자식차 대기기기라 콘수이킴라 전불리바자 냠투 랑킴키 곧동배 딩자차 그의신치두 고카르 다 총조를 유배 어구치링기 사무 대비 종무다 대포모 랑네 대두 개무티 대기라 다다 캔자식치 您看看我干了恶心给不起卡着去哟姐 칙럽 갸신 샤캬 나응라 쥐와다 치신 용케 봄유 좀가르트 마티니 모랑게 아마타 띠네 멘자바르낭 심부나 칸듄체네 대비 어큐 게다 튀만니라 튀용네 마멘티니 시차 유베 르브세나 겐창바다 대기라 교부 수자 총시 지럽 게무 된라 큐치 랑키 레보로 미 창와르 토바다르 감투티 게무 어구르 남규 현식 되네 어구 구시 저도 친샤 세와다 중세 퇴도 친샤 세신 민니기 강배 술구 용조 파르미 뉴와치 대기기 수디르 켄네 주용하나 메 땀니 대기라 쳐디 아 지지지 쳇 다시 공례 약스 시자 친샤 동양 갈라 만단 개바 출두 또 세와디 뉴니 약부지샤 또 야구 세기 중미디 동네 통투 리바치린다 어구 치린키 그잠 제벌리 렘마드 칸제도 대춘주 버게리 야구 두게 세기 통주 니가 유엽치 대기기 게무 담기 튼코네 그신도 난주 버게 세기도 통주 요리 지시 대능신기 야구 가봐 요리 난 신두 농부 버게 중용유 짬바탄 차단 창출에 나와제마도 각 기회민도 견주법의 창수라지 강바디 띠지 약을 지쳐그리디 콘주 강바의 교기 어규 강바 능신 요아마리 지가시아뒤 미사망부치 선주체체 조항은의 각시 누가 개모 개차신 샘주발큐르 대기기 개모 담라 구주 유바시네 랑키 시직시에나 면 텔레망와 슈주인바 신배 개모 그잠 체벌리 렘마답 딱다 개모 개카토바다르 대기다 라르 쥐린 제미 디린 람쇼르 페베 야나 칭아 페베라 어큐 개모 용든 최바 체네 대유 네 계란라 따자 제가 자규 코나삼제 대유 이내리 김자난기 누글레르 차야 제민도 디린 로다 제제 잡아인 게면 슈킨투 레뷰 낭네 마조가 직탄 창 텀주 강드네 조학지 띵투 샤바다 레부 동바 술도 푸 지린나 디린에 켈라 튼식 주두슈가 잡아인 난주 총주 낭기 미잔식이 니창 안주 김의 용체 니 포모디 방마대로 하시기도 니 콘조 니 포모디 니 아자기 포모의 손자 튼디 아주 지린라도 주두지 제거유 소수 랑타 주표부 민두스 시에버인 테니 어그 삼유일에 대비 헌톤네 유잠 류치 다티 견수 파메 다 주어그리 니 뷰초하기 김장 오 메신라 부디 주바 컨데 유미에 메신베 슈신바 민두 지 슈 펠라 마표강 지직시 슈누메 아메 겹두 겹진 아메 규슈네 텐잠 제디 망보 마슈 제베 다치 게메 슈누메 락바 파르퓨티 무튜네 퓨초아 기차기의 야구두 능미상마 샘삼부다 슈누티에 락시두 범인 부디단 참부 치시나 기부 용부두 지시 시에 차르와당 대기르 믹제르디 따오니 대기기 닌튠기 레지티르 뚜르시 둥기 유바다르낭 제나 야구 중부리 김장 팀저질라 방마 주기 중화디니 디랑기 스웨디 레라 근초기 거진예리 어구 심기 띵네 슈누메 체도 가졸기 이나야 시 게무 강주네 챔도아체 김장 야구 팀저 유네 다른 견조 로마데 가르도 슈누메 튼라 어구 심체라 튼에 더 지 게무 깨자 고중만이라 Mupumu, Larian, Mukushuni, Tinsamche. Tari, Gemunji, Lunga.
5: Chesosu, Shiba, Motsa, Naishu, the Majupche. Mizu, Kure, Lozu, Lipdu, Chawa, Drupke, Kanja, your Mare. Sosu, Drelam, Sosu, Tushingri. Chugudilla, Pame, Raw, Majena, Zimantua, Kanja, Skedrasangi.
9: Uzi, Pomo, Jimbo, Dinja, Yube, Tor, Kalin, Yambuni, do. 추구 디자와 가바 최가 조래 어큐 강 주네 고마 최배 규제
5: Rela, nge bu gu denzu changma xiong changbu songzang, chen ju guibu qi xing ma ri. Yinai tingzang mi dinze le lamzhu yung mingdu.
9: De ji ji, gemiu gecha changma morang la dene xue ba xine. Ka cui nye na te zamgi kongzhu saru zhuwe. Rangi ka ne te chakbe gecha tuindua ji, gyokbar qi la qin. Pangma longke me zangdi nguyne yagbu du, che zang pangma de ma du na pangbu qi yong du. 이내 팅산인지 제바야 단두 하장 차부손장 보면 김라 견차 도야 점에나 미에 통준 지그리 이내 계랑기 켄세리 나 방만주두 견차 요아 말이 김난기 견차 자체 창마 아자라 제브리 아자 슈유두 냥콩다 쯔린 제미 다자 아자 슈미두 견차 도겐 요아 말이 계랑기 콩타 메버카시에 주제 딜레테로난다 디에 지만 숨은 천재 되기리 타마 틴제 마좀 이나 년도에 링기 니마 카시에 야나 용부두게 게미 슈긴 슈긴 락베 믹치 잠체 겐자 대다기 고시에나 어큐 규주 니네 샤긴 임미 게미 셰바 능신 모란 방말 주디 겐자 켈메바 틴제 양마리 김난기 겐자 짐신이라 체가 딱딱 고샤 개비여야 정모 방마를 링킨 김산 대초와를 강의 치외도 창사 옆지 축구망부 깨부다 디투 담차 치외 전련 체림기 춘다 인비에 겐차 도와 표현 매듭 겐차 과를 종바리시 최초 초신 슈투 억울 쉬운용 개무 준 틴차 시에바라 억울 정매 랑바다 차가워 줄지 야나니 추럭다 매바 그 신비 케미니 냠냐 学堂马新巴的绿。

소월 강에 채나야 송표미 다자미 락바짱네 쿵룽 강야 메바 최쇼스리와지 대기 대기 대기 뼈든지인 어구 소수경 미신발 랑기 로사 땡두 동화자라 동로식 국보당양자 나 대유 대기기 타링 뷰사르 친메발 고래낭도 콘츠 담닝라 년에 대유 딩아란즈 낭면송자 치미티주 제가 먼저지 개미 어큐 딩 렘바다르나 야 소모단 아자르 쇠쇠슈다 전부능신 랑제 마듀치 대기 슈누메 감도 되게 중화디 슈누마 되수 마디와 균네 나량 개미 빵대네 텐삼 체시 개 중유 아마 난주 로아주 시시해지 뜸주 마조 공 모동 마디안차 대기기 일라 슈누마르 마주리 대비 손나식 중화디니 가와 민다 수나양 민발 심쿠르다 냥지 낭자지에 지바식인바다 슈누메 심낭기 낭집다 낭기에 지체 뜸이지에 메 초로하지 나단 담바디 딩에 초와의 하장 가구 중 출고 얄지 담바디 겐자카시에 낭주에 존바이 콩단 티장 메바 카시에 라유바 티다 냥냐체 포모디닌지 지두 도스 주요 딩에 진보 대비 포모리 다장알라 부접라 띠르잔 딩알라 겐요아단 시요 주긴 니에 포모에리 알라 유바 창마 지마 포모디리 으큐 게모르 삼루 동사단 추두르 치사 큐네 마샤프시 지린라 미싱엔딜 교다과리다 근조하게 남네 시체 쇼요리 쿄랑기 딘저스 시에비나 녜장 쿄라 짐순 지금에 쿄등에 아자 창사 격두 쿄랑기 김상 컨저 여부디 쿄래 만지에 붙이고 디디 쿄랑 장부 장자르부 개싱에 아자 쇠가마티 더두 쇼요나 쿄지 개체 딘저 쇼표부 두게 개뮤 짐파 메베 추가식대 니 아자기 세강 갈래게 사마표 괴마표체 이내 미카시엘라 쿵룽 강야 메바르 사초조 괴초조 중샤 누가레 강야 야메급 중샤 딘저체나 렌제 구지리 대기당 어규 게무르 줍좀 제바다르 메게슈 체질치 게무 측바 사마니라 어구 참네 공세 양야 슈와치야 게무 깨주르 대외 짐파 메바르쿠르 그뒤 림미 메신바르 총배 계산기 아메 창겜부 강켄네 둠지 제바를 립유바티니 총수 룩수식 인식 사찬 초보 쇼로와다 총수 미와르 뒤시테나 총배 창겜부 강켄네 둠지 제바 조아시 웬디 니투 김산 딩이 와르 죽추 제바다르 종 메바르 쿠르드 티투 계산기 아마 용외 어쿠 지체 뜸이 투추르 계산기 아마 둠치 제발 용와 코난이 마인발 징네 메산니와 발다 하잔니외 카야 마체발샤나 총수미 갭시에 갸발토 둠치 투브룸 마투브룸 마치나 민직베 남바 뇌인삼 제귀기휴 니네 찬나기 인바띠 낭로기 선주자양 신투 웬디 람주 메바시기다 계산기 아마 용와티 개무티 칭아르도 침바다 치미 유바 통화나 뭐 대외 젠파 메바 줌네 크치 칭에 투송시 타나 자라 쪽바량 슈지치 우르싱기 자퇴베 총수미 데모다와리용 랭김기 고카라 총수시엔기 미 녜주 용규 중화 마세 녜주 용겐티니 딱다 총수낭 미탕 튠시 핀두 치외 어구치린 인듭 총수미수 가부마 중화 우르조르 갸구추 我在卡金수 출비에 개미 동지 우주조캔라 대장 카지키 카망부틴제 카데 축덥 칼라슈 개주르 우주기 제최도 뇌게자 고주 퇴주 메발 줄라 개미 포모데니 대외 모차니 입세 임내 메발 줄 계산기 아메 동지 툭잠 중네 개무타 뇌 포모 샤르자 종총 발게 뭐 개바 침부기 김산니와르 머신에 좋은 매배토 人이 레만니라 내추 첩체로 침배 先给托巴斯也托

남초 남불행기의 원점 체매 루안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시우기 내센디 케기니 메뉴 톱스 토베르와 유라 원점 체매 루안 시베니 첸디 세네 니로 시로나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起来先输赢。
1: 贵姓这位？家住平江龙城三八八南公坑上，看给李前南了爷爷呢？俺不着写不来，早晚个是送外浙江铁大的扩电厂，大个那星期不着皮具东当拖了牙印呢，我就开白吃了牙送当卡的玉米，早晚了进来没送姜不着扛玉米接给过了牙印呢，我就许不赢。你在电厂了呀？俺木头节不着写不来的，不着拆铁大的皮具东当拖了牙印呢，不准咱们。下节我的许久堂咸阳不得过给车给南都卡起木头节咱也做了我的是月红给李在南了牙医呢不得拆铁大月呢我呢铁大了牙医呢俺就打别准咱们要么呢别大去下节这些许白搞的牙医呢哎姐姐姐姐爱吃基督给内地的西当西北北京的鸡我就许不赢咸阳开始呢俺就提过了呀木头节北大的下不赢呢别呢用尽坦白鸡大头蒙白明白思维准备几码子所以给我新年的牙医呢北大顶的鸡家家天天俺做了牙医呢蒙白明白思维天天准备顶的鸡天然给金巴拿了拿死电波都不烫杨大哥的心机却把某句怕一边念了正常该意那么错是不得不大哥的心机一了顺坦该意错过错是不得不大哥的心机我也听得些呢只敢爱用软了我也听得些呢只敢爱用是不得不我也是被不得的家姐比如说雨天呀让你买吧让你买我赢吧要么呢让他找不找不赢不定点的呀那我也是陪着当我的不大大可能是个摩的那我们也来把你摩的是就在那他比如说雨的朋友赢不及口而且不完了接着摩的是吧得不赢呢他比如说雨的朋友困难陪着去呗他赢不谁不是他的完了他大概能信给坑个得不了压抑呢扩的是完了扩的俺写吧确实每年嘛抗议呢是吧得不对呢扩的是吧的比如说雨的让你冒赢吧没钱给吧破击赢吧扩图不完了大大个能行给俺们都给拿了得不了呀恰村的媳妇拿阿罗去扛拿着媳妇都不被提大个让叔叔比喻了对接不得的个中微信参拜团呢陪着当街陪着康熙陪着团电报给我得不完了得不得接着不得钱同桌比喻了对接陪着康堂康东明给团了电规外团呢要么呢引进民进顶的是陪着动物热设计电笔顶的是要么的电基本的彻底给陪着动荡套个基主路基区域基主荡机天安的主差不银渣低能性也不有了对不对天天不得你这个陪着当街陪着康熙陪着团电陪着地界下不赢阿下面的学的不得车的难得人家过了瘾天上走了的卡的是呢能够按照不得写白胳膊的牙医呢他卡的写的是呢那么给把不得是文字也起个热啦这些样起个热下面的卡的是呢空荡龙美白中等西早晚你能买的我们这卡的是呢我就开白这边送到个这边南里铁道部以为南下这边摩车这些样这把当盲目通就要的不得的那么解把阴阳鼓鼓的我们这卡的是呢解把是多了解把的卡的是呢苦人社会扎的是吧苦人社会扎阴脏不得的居民早晚社会那么苦人当呢 개바 인자 얘는 콜레야 가르스네 개바 시바디 자와르발라 제가 가르스네 베다디 남이즈베스네 남이양 인구구제 금제 가르스네 디 베제 강시 베베 튼디 넘버리와레 제자 베다디 남이 개바 인양 구구제세기 금제 다 내가 양 디고네 시베인 계시 남이 개바 베다디 남이 마이너스 다 남이 개집에 개기 정제 주어를 봐라 정제디 르여 말에 르메바 이나 베자 마인베 남이 개바시베 이와 야마나 남당시 더둥 가는 취급에 견지에 대통령구 요어를 봐라 제자 능구영안주 남이 개바 베자스 시에루 유바 당 제시 치루 유바 디 쿵타 룸메베 셰메지 자원인의 말에 디 양타베 셰메지 인구 레세디 모두 제베니 다이네 무딕 친즈 유발랑 아주 까마 수두베 제베 무딕 친즈 양만의 수두 변진그 제베 무딕 친즈기 난라 셰메딘데 지와레 남이 민기 통말 자와식 메 세지 숭버레 메 세디 숭제 다네 가제버리 나오는 아주 자원의 야인의 강민주배 당부로 숨을 와라 제자 무디팅지기 공부라 남이 민기 통말 자와시 매지 중재 다 가능버리 대양 아주 레디신 체제 개능 쇼부지 지금에 야지 셈버보 남게 나대 체비나 안다 아주 최대한 쇼중 나가 제베 투미셰롱 유발라 투미셰롱 다 다가는 신기 무디 칭지 니기 나라 쿠베 베데 골기 난든 두가라 디게 렌지 직자지 난다 칭게데 제장 무디 친지게 남이 민게 통말 자와시 메스 셰메디 숭제 까버리 와라 까버리 제자 공어 쉬부는 시 남이 개바 버드 쉬부디 남이 집에서는 남이 인구 레세기 개제디 쉬고야기 내가 장 남이 민게 통말 자와

0: 제베 다들 세지 나도 나는 야이네 양 셴메 딘데지 송요레 이구르 나도 샤웨 냠 천지 다양 버저데 지강 딘데지 니덴제 이기 구어 덴베 잡베나 게마 다가는 신기 게마 기후 소아장 버저 임발라이네 공바시 케랑 문진낭제 제시 교낭 요레 딘니니 Tumi xie lung nang la ma yinba ji xie da zhu xie ju ngang zhu nang la ya yin na yinba ji sung nang mu rwa la di nyi nyi ni da kar si na yong su ta de be ke be xie mu yong su ta de be ke be zhe xie gyun dang nyi zhe Nami ge ba be zhe go la ya nge ngo zhu xue ge nang du te zam xu jie da ju zhi gi yin da xia ma ya nge Chokdu, Dudu Tane, Kongdu, Nanzo Lezen Kanan, Lobjong Chebe, Nangdun Golayana, Chokdum, Dudu Shuguyen, Kongyang, Lezen Sosu Nan, Motor Shuagin, Nangdun Karasana, Jukdu Chideki, Jukba Sheba Lang, Jinjula Debe, Che Nami Sheba Sejik Tang, Jinjula Ma Debe, Che Rawanjian Sheba Shebe, Chedang Nansi, Ni Yube Nangne, Tangbo, Jinjula Debe, 天南米歇不地也是完了地了呀俺就靠江地南了去呗南端也是完了去古藏的过呢俺就我的学不得进去了对呗天南米歇吧是不就是完了地南了呀俺就空了呀松是不是苦就的忙不得啊了忙不得罢了被俺就去松团的歇去了唐不得开的是呢进去了对玫瑰江完了南米也不得
1: 地南了写秋歌的你呢南米没影响进入了德国的日地洋写秋歌的咸阳开始呢南米赢了进入了德国的切江银白日本来印点德部拉顿德部写的切江就七点一就不写不了你能呢空了李真所说呢我都学给南都参谋开始呢进入了德国 切南米歇不塞的了完了广东歇北南都的街杨门那里进入了德国把这银白的杨门呢进入了德马国江南米银白的歇不得的了杨安就广东歇北能行巧古团的歇不得巧古团古不的街苍马老进入了德北切南米歇吧歇不得闽江的南都南了翠北南都下大银章 开白出了牙龈呢进入了对白前那么写不写不的了敲街条呢写个药的呢民间对那了出白南端敲骨头呢感觉什么不那么牙龈呢我都学不赢李真对那了牙龈呢那么给把写不来当然那么给把团结就出汤大个能行给这有给那段卡这个套了这些学不赢 李真七面南了呀，那当然，扎脚汤，春秋你个南呢，扎脚过个那段卡进了呀，那我对汤这些学过瘾。李真七面南了呀，那推到都家己不个龙井三百步南个三南八南。

0: 中央民望关切龙青联控营，中央民望关切龙青联控营。他的你，三九六年家列在手机推送营。三个人也公开不撒，想了三九六年家列在手机营，听的三九六金囊团做不呢？
1: 习近平去俄罗斯总统特朗普的见面闹过他。习近平去俄罗斯总统特朗普的领土天坛土西国南外国了。习近平去俄罗斯总统特朗普了，各族学会首长先别过了。
2: 这几几周呢，中国的俄罗斯大给见面了，才对土国的七星别过了所因。
1: 习近平的三九六去南天西边南西了呢。
0: 这个来湖南北边，你去，台湾阿边菜，就不是人情，按照各个级主席习近平去。
1: 毕竟民满错感情不着，中国的阶段层级党委的配别，俄罗斯总统特朗普的见面难约。在举行人情，按照各个级主席习近平去民满错感情面，下了个堂前托，在国内的俄美的总统唐纳德特朗普呢，让伊拉阶段层级党委的配别了各所学员。中国中央七十九届军联委员、中央书记处书记、中央兄弟厅的主任蔡奇的。 中国中央七十九届委员、中央七届的团委员参加兄弟抗议中领王毅，中国中央七十九届委员、第四届抗议总理选拔合理封锁各所学派在国的学员。特朗普中国的七十九届代表及参数，中国的加对俄罗斯熊子亲母爸的阶段论坛，诺斯部长、杰松部长、牛总团秘所有。麦克风瑞杰卢加克，俄罗斯中国杰克尼布杰鲁专员。
0: 克鲁美叫天尼修自己给予。特朗普、习近平的配合我，中国民望精准马给十斤如干了，十心难约。杰克尼比做不到十七点八套配的，每日南极给入到了十月。特级麦克风瑞杰卢加克，根据瑞杰主动签约。特朗普呢，习近平给电讯南瓦达了，让给了阶段层级南瓦达配合协助。
1: 各所学派在国组织及主席习近平的总统特朗普任内呢，见面难约。习近平去明阿拉罗杰能穷不用为军队军友的重心不大，阶级退步了，军队忙行生生起来。中国的阿里阶级内部休息点点今年来，他的阶级前边这边被军三百多土民的，过了十余人心的震动了，人们都看得见的，证明了电力人心特别七万难土民。
0: 阶级内部弥漫的敌意的，面对极端南来往了，面对屯门托，阶级内部这边制度点被中国的对屯门建立，陆续的计划的，殖民的计划，迷茫的计划建议了，阶级内部国这边屯门托这个月边突然的出现两人，俺们呢总统特朗普的领导，中国的阿里这边出行全部停了，确定你这也不得。
1: 卡路亚不觉得，你到你说资助老铁，中国的阿里这边俺送军人的、马王啥队的陆军人心的，村大人心的老些都觉得不切对，尤其点哪有？习近平去中国交际，中国的阿里这边点领的军队，军队中我阶级空白都觉得被尊其心愿。俺让他总统特朗普去中国的阿里给咱这边特区点领这娃组织的，中国的阿里这边你那啥吧的，自己的。 中国的罗松的，他那团员特别人员，中国的阿里这边的特区级组织才叫做美团员了，这个你比密码的，阶级制作的各所特别一起讲员。给咱这边特区点领呢，你们也做不了区别，给咱这边点领是应该吧的，占据了产业别点领上不是应该吧，交给村镇特别云南点领是应该吧，西德的这个七零月别云人点领是应该吧。
0: 中国的阿里给咱这边特区点领这娃呢，不自己明白的，可不叫集中是区别，恰就是应该是恁对哪有？习近平去中国的阿里边疆牛总这边，我不呢，你别人家应别，交给的资源这个专业出门去叫你让他别当个日记提人。加上这个你别边疆牛总操办，几千年托你们的给咱这边出点下不得，这个你别明白的，怎能给我呢？先呢，当上些谁？
1: 像你比明年来拉布尔托巴星明白，比较上不了，你们都松江也不奇怪。中国国一国母，七三七五，第三期加起来多久嘞？
0: 어리 길래기 중국 교류 고인낭 등섭 쇼신 유바다 어리 중국로 니베 염제라 슝능 개교로 중국 초원에 거수 쇼교 인시 대나유 시진핑키 초원이비 안주바라 총회 투몽의 진케진 퇴교 야부체대 첩수의 친지다 마니기 제도 터블람 아르베 야부주교 변조 요정다 최대 신뢰 유고로 미주증례 침진소 제공기 배리념례 야기 동거시 대나유 시진핑키 타이완 내듄니 중국다 어리 지회 초기 내듄케 치슈 태시 탁주 야부토체 계급니뷰제와 지용내 대닝 균형차도 탁주 야부 모둠나 계급니뷰와라 게다 튼시바다 타나 동두양 쇼르시비 중국다 어리 지와테 닝가 하정치베 내수기규지 타이완 장젠다 타이완 초가기 시디니니 튼덥체와다 타이완 초가기 시디 대닝 송종체규니 중국의 어리초니뷰 지구장 치슈티인비 어리초네 타이완 내듄 탁주치바라 니바도 양내 깨르투 섬년차교시 내듄나유 트럼프이 중국의 개듄 섬주쇼주 중원이 나랑기 시수인 어리다 중국제와 하정 여부유 나랑당 주시 시진핑리 로규토기 어리다 중국 좁다 바르기 퇴유 링슈다 치약슈기 제와 주여진 저등기 제람 상부 균종체네 내등 캐지 망부식 탁주체유 조시 시진핑니 럽진기 고지지 임바다 중국니 럽진기 계급직지 나라네 조시 시진핑다 중국이 미만라 지구로 침부쇼기유 대등기 제조문니 점링기부군기 도구로 침부체배 제조문 개 침부식지 나라네 조시 시진핑다 핸도 퇴주로 염래라 흉룡기와다 게다 타주 요즘 제대 로규 유춘기 어리다 중국 제와 약슈 대고 좀 받다 계급니뷰 대배 제도 된배 종교를 되되유 어리다 중국니 점링토 개간 치슈다 또 치슈기 계급인배 어리다 중국 염래기 계급니부다 점링라 퇴진다 길에 망부식 좁도

0: 기유 나랑 다딩 첨지리 용두 어리 소총 레리기 표중 투접 체유베 콘조 상매 중국으로 지동 화장 침부 지기도라 나랑의 콘소로 중규 바르기 냠레 갸기 동규로 기젠된베 규자 당 유지 송유 기금 입이 좁다기 의샤르 기 투법다 요랭기 냠닌 코리아 70전소 계지의 서구기 내동 개진태 공자를 제례나유 계급 예비 좁다기 편준 갑교를 제대 다루 어시아다 시디 갸조 침유 변조 염래 직조기 고지배 의심민비에 최소다 계급 예수 초배 우조 야분 이규로 진직도 미드나유 제메나링 트럼프이 시진핑라 점제를 핸도 패배 킬레 개바 리지싱 우조나유 차이치다 왕이 허리풍제 제메나쇼유
1: 디글레쿠네 비원네츠 当我们是主席你给客区主席习近平去中国的给团增长玩批别而且总统特征部的练图天坛拉四国闹事要过去给天坛地你特级的新书表过的是西西龙铺苍叶中的绿了地瓦机习近平去纪念电图特征部增值配牌所需闹事习近平去特征部的练图纪念电定位给汤清团你们说古巴的根本是 今年店纪念热度期间，柚子前期得业务额当清清独处，结合你比做大企多给热的新经历，今年店头片面，推个他铺卡提醒，如今他受中介，还将拆这个他，那么是各自他就刚给出席习近平这边，而准给开酒店行，提炼，我也不管习近平听不他，那么他推了对面，都是用错都不是，习近平去。 你当出兵了，俺是毕竟去考的九年，那位破张兰到过这边，提前到过这边，天坛坛，那位破张你的路据天元记不言行。第，那么广木坛是出席村木坛，中国外景点到我坛，米塔米牌主要记录起参与日本文物院，中国那日给新新别天坛图，却不给结果清不错呢，给他的忙的坛，悄悄退出白别，没人给个月景。
2: 提托呢，民望呢，给科技造业不谈，造点呢，给科技呢，得叫用途别，中国水军给什么成果月？中国空战党去，中华西北去，民望早晚准备三路军人谈，别给动我谈，如今甚至去，民望来相对就会，作为民兵，偷偷跑松土，他用钱办，民望去，给不着点不谈，自古拉拉土套月，几点不是？调整不一，各批去。
1: 那位破张的改变，你具体他的呀，俺俺给伊拉三波清过多。天坛体老朱给俺怎么说呀？俺的心今年也不提他呢。中国开办起那位苏州九寨塔，加起来定色别，虽跟人来我不谈，闽南去俺就去我不去。二只塔中国结构你个，六千起结构也不谈，结构你不迷茫苍茫，六千起迷茫阴险，老朱给去不是。
0: 结构你不，平均三七十多单年，民望排的起走天十多多个，细数闹事。
1: 蔡其堂、王毅、尹力所，控制给去过就不是。
0: 第个来过呢，别问你出。结构给主席习近平给，大王阿爸蔡主席年纪公务，毕竟民望所管亲不了，虽然想的，二里总统特朗普中国了，从这里批判了，各所学院。民望所管亲们，十多从前途，六个月能把它执行。 계급예비좁다기아지수시제전난유시진핑키타로니중규롱아전기철규중아바고초비로인바다중규미망통주르쥬필하잠키롱아동하잠링기중회시베키멍시토부르야시초신부두콩비라딘테중규남베팅립진라균용내구디동신유타로니탄동어리랑전총내롱어니경업주탐바코르베로시경인신 어리 미망 통조르 숨 하삼키 계지다 사두 사지기 닝도 깨달아 제대 어린이 백예기 경남 사르베 초수 규교로 그디 동신유 중국당 어리 계급 니비 미망 청문이 럽진기 미망 인비 중국 아메리기 럽진 깨달아 응교다 어리 라리아 럽진도 교로바라 제바다 개미 냠내다 편준 춤제 뛰어리 점린라 디기 준비제 용수 최초지 대나유 시진핑키 龙王的中央一空中国的二里平方保留亲戚别的中国的二里罗尼舒哈怎么人当别国母切约景天尼 텐럽기 계지 집에 로규 토기 차등 개진식도 교류유. 대제 중국다 어리 고인염래기 뜸규 망부 토네 자로기 땀상 삼지바라 짜유. 두법 서비워 나란다 중동 트럼프 독재 팀망 체바다 가바라 팀망 기업대 중국다 어리제와 지천의 대능용과 균용체조로 꾸디당유. 안주 중국다 어리제와니 텐기 점링토기 초니기 제와 개체수식 인비에 제와 렉수 동원에 독도 동미룡에 문진시기유. 계급니 염래 체제 니변 용토바다 특수 체제 니가 르뇌비 로다르 교르발에 카데도 교르미니에. 안주 중국다 어리 기젠 덴베 특주 덴링제와 주디 중국다 어리제와 덴링다 윤제 균투룡과 제기 폐제 용과라 구디당대 점링라 시디다 다르게 야둔제 티베 망원 능규 무둔치기 유지 내두나유. 시진핑기 중국다 어리제와 폐제기 규림라 초용내 대세 편준 진조다 시디 냠내 냠내 냠제제 제 토민태 초니뷰제와 덴뷰응아 폐제 조 토민기 가서지. 중국다 어리제와 대 계급 니뷰 미망 통주로 줍둔 하점기 디기다 점링기 미망 통주로 개줄 하점기 기변다 제와 유비 안주 튜무토 로규기 랭겐 지부디 코데 중국다 어리 제외 초생 진부디 양타베 출럼규 댐병아 등규 체조로 꾸디동 그것이 되나유. 트럼프이 조시 시진핑네 응아라 중국으로 첨지리 용과라 조심 큐베 내린 섭계 나와라 독지 시쇼 주인 디린이 짜시베 니무식인 다딘기 점진이 개진식 인식 초니뷰 기젠댐베 개제슈리 체유. 어리미마다 중규미망와라 펜준 가무유다 펜준 진조치기 유여받다 자로기 로규 윤신부댄유. 어리다 중규제와니 점린토기 초니기제와 개체슈티인비 예금니뷰 념래라 흉능기업대 점린라 지도댐베 중규를 되그시송유. 리장다 차이치 왕이 허리封소 수준라 슈유.
2: 디그리 코네 비원에츠 기스시급관키 중립리창키 다옹아베츠 주신이가 치주 미마총안치모라 어제 종통 퇴준포다린토 중고로 첨제르피비 어제 소송대지기 팀탄 지제나오시 리창키 주시习近平탄 종통 퇴준포 남니니 제문나니 기금니부조 컴퓨터교로 특주기니치제부시 중국촌의 어르초다린토 기금니부조다기 시툰케치 퇴근야고치니 편수 좀제되부터 다르게라 튜모터 구디동대유 댄린탕 원발중회 중국탄 어지 변조뉴총기 지워티 계급니부탄 점링기 기변탕 튜유 댄린탕 공비기 중국 변조기 계급하게 길래라 고급 대우마 뛰교시 댄린탕 고이시주기 코르유니 중국 시중기 유진 교미동회 캐린시기 어지 몽을 길래 대우마회 중국 총살 균투 섭수 시내 계급니부 지도탄 계수리태 무투 지성 중내 중국탄 어지 편수이 치사 조라 구디동규 저유 지송부시 어지 소송 레지규 투미 계급니부 조다기 제며 리반 나오티 어지탄 중국 변종요 소냠레라 구이수 사분내유 어지 소송 레지기 중국 발견념례 개칠단례 기금니부와 편주시도타 념례 저수 치루동지 별준티외치와 제대유 지송부시 우정롱 제체나수부시
0: 디글레군의 배변니수 최주신인 중국미망의관기 겹자체배 정시례응바다 다와시배 던주도 랑계기 지조문의도지기 시균속세 퇴송불의 갸젯둔드 청중기에 팔아봤다. 의제 진부를 록퇴응아 판윤충왔다. 의제 벤조라 갸부조로 제규 응아르베 댄도친유. 다와시배 던주도 겹지응의로를 학장 고로 통주로 쌓야숨다 응어봄 숨지 쉽게 쓴바태 퇴송불의 갸젯기에다 청중 축파리유. 지조지망의 도지 시균 속보로 고로 통주로 사야시다 응범 축지 계동 굽기 쓴바태 퇴송불에 갸짓 둔다 정중기에 바르규. 벤조 판윤다 진공 지추제기 응바 믹빈다 잡부충유. 난갈 롭징 의지직배 기겐 치모바 탄리회의. 지조 냠지다 겹징 의로를 기파제대 민도 벤조 파제래 균등한 토와 유바태 토네. 민의 지조지망의 도지기 차긴 속부 유바다. 외제 벤조르기 뉴데 멍의 도지기 그리고 강리공 토바 춘기 유지주유. 다와시베 던주도 미만쇼고르기 응유빈 학장 고르 통주로 사야니다 기붕아동 심바티 퇴송벌의 계정아다 청중 축파리유 외변동의 시균 록둥아 파는 균경 토바다 이등의 변기 초주 균둥아 렉수당유
2: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지주신이 중국 소증타 뉴주냠지련소기 캡자제발싱나 다오시발 중국 록두총통 소증등장 개탕주탈 청중 축스부티 到孔门里城内列官差松牌里松镇里这期牛肉里去他是不是年里军队里去不是到西边牛肉给来去牛肉店铺军团都不他可是却给明星们不军队里去不是给来去地边里去他是不是表现明年给送出三节俄罗托的机遇到西边老头从天送进去几列国城堡他从西边列国城堡推送里家庭就谈江西省所属派又不是中国所政策真的那个主任刘玉航去一起见了老丢从天去在这出门儿能丢来给我请问见过他就丢去留在这些所去国国电表啊派落实三年开去能丢人心去行列天节母体贴到他天雨年贴高的村委其他雨年整个又不重视在这年半地年三百几百岁居跟天安浪达的几年人类经济落气所人不日期从所总控出人成个有不穷时国主教期密赛蒙博跟天六七月提到年列支牛共给列去他十九年里电波案历史情报参与及送时刘玉航期当届前不连问班陆地从天所证的日期用电器我所估计给国国共和党接济学术领导他只过人波来归地回到东月能推证行期我在跟着他递给了命令女儿给开了忙不通知他跟着给出席领导他继续能替主人对你听见三不他随把推动多久给给您是不是给用起陆地从天所证给查家女性啊连年的教育远远都不谈我们把钱呢到我把老队从天所证队长电表处拍到位连年的给男班远远都跟不是
0: 第二个来过呢北边那次第二个主力等我所插手聚集在九七年那组别的年度你学择主流也都主忙接不接得下了立着不有把的明儿的三年卡给彻底安在的七星月关注牛肉企业我们把钱呢等同居的企业员牛肉企业员把接不着钱月结合主力党员所插座局主力插座司司长罗寿全去我准能我的也祝牛竹期忙为推荐天大王阿伯大面年送国族就引发的大王古伯等局都就这就引发是推荐立志七八局他留也祝独林去推荐天罗孔木来萨古鲁几个月哪里干七八的湖北的四川所设计的也祝人别冲着托短信语罗寿全去同面一十七八的行能纯牛竹期在顿同居的职业员身心替吞不入去就是顿长心把的落地的机器呢同用时明儿的吞归作为纯牛竹区别前用人工加码日日过了几个过数年的个人案引把的替结构级贴着区别加码日日马续了过了几个过数几个个人故意出在了拖把月解决于罗寿全期空头节目的也祝牛竹了牛秀有个同情切脱新别的别主力从突破区别特地的电波的送来主力及人工陆屯及出在的军用突破的规定动格明儿的三年卡期也祝顿同居的几个切划及追究切究彻底切身心替新别主力从军各国共突破引发时俺最初来打动了兄弟给的推动的恰劲的吞别社会的牛竹级人工马修级趋势拉链得了的查我查到这个的恰规七八所及切的局牛竹级列团苦林的面啊别的如力从来托主要点不用我的给林恰就引起教育
2: 第二个苦内比我那次三个别给各将来错过的许多接班性能监管起追续规划了相对体位力不休息你去将来的前期监管主板与国王永远有自己是给给八十年为天是用给十九主播他只有是用给八十到那边自己将来年内从国做就是结合将来做法主给的那期只有给国会他听给是用十九若出去给了立即马上中华民马集团给客气与民投当了给他香港塔澳门去与民列掉拉克了台湾去与民列掉拉克了香港塔澳门去与民南沙的中央级别能力 台湾给渔民刚才清楚了中央级别能力。这个话电梯级别托不当拉给他那个给托不当拉给了。提醒渔民听不见这边监管这边朝到看养了云外年美国东外投资到外边清楚过年年到处边持有孙主任派的去设计的。到处边持有交给年年孙主任派的去两点四年公司去跟政府最普遍扫过时三到位出最中年年三八三去出最中年派的去八十牛头修正美国卡级给八十情况要做交别是跟龙子就交不他狂交别刚来养家的交别是去两大全球日及我就接不是
3: 那么确定以养的你的那种对的批准的给你保障你的那种谈的听见你生什么的呢中央陆地的工作给听能给生有的娘家的这些事
0: 这个内容呢被问你出给这几座呢中国的二里作大节目了彻底透过了七个月这个忙不问呢天天陆剧人心的节目是引发的怎么了给这点被成就的大大当预备文件前行于二里一下预备那段过的给新旧开完费尔里地震生六千级电学给节目吧这是该之一中国的二里卡住极度决策这个弥补了地基的怎么了呀偏把通为日接的空气主席习近平给解密能力那里样中央这把天出生清不行了被下能力按照超过传递的老党这年年年期国际送去中国的二里给前点被特殊电力给这把主管理按照短促所控制作为东面给党外引起电脑奥斯处理也急忙当给解用主席罗伯特巴维克以主席习近平给解密能力送别能对了呀吞人开清不点了明那么了呀帕家什么下雨呗我在那我的空气主席习近平你是样人我的空气娘们来做不如七八的珍珠菜的点吧巧给村镇土吧七八西地的日故七八节去托呢中央这位年年事吧感谢那我天呢明那么给年度雨呗送这些银些送雨这个忙不明呢中央这位呢怎么能托给穷人的这位给七岁的菜是银吧的这个你不你别念来了兄弟给的怎么了贵的东西有因此恐怕长期新路车的特殊心就所以主席一是以中国的二零年怎么能给边中国人七十年银边恩呢边中他给用我解决你结果你被密兵开进行时他定结果你被做大起解密难为告诉你中国的二零结果你给用我解决怎么能给电力的西德里亚立即布局每吨七八天来接送有本次的从来总经制作的中国科学的欧秀拉大的本何塞里格多伊可能是被结构卡的师兄的给你的前部场面他定给全面了呀透过了哈将全部能给予中国的二里怎么能给编就这个蓝的提醒可能是被决定那段了最多的解决的怎么能给电力的这外有吧的从来给定出的这外有中国的二里结构年纪年龄的年龄心秀一季接了呀最多的七八天怎么能给我来觉呢给我们还将请不起这一节送予
2: 这个列库呢比为呢是乌鲁斯给送部一次就是你得给单位呢乌鲁斯长期都不住去不知道今期再给这了去没受不得区别刚才定期他靠到定期错到定期接了十次头位奖品可存他提醒国动整形期明明那么接呢有人去梦碎给了他梦就难他提醒有人马去批这边不如他跟着梦去直接了几个人为东地到他我们给我们兵藏门都是大于几句不是有人常见本地看马梦去不如真色别所以就是你得给单位呢我是马给电视边人生几个人有人来二人别别明明能住就不会接不他您讲法日卡去明明能住这都是根据三个偏多是不是他听是根据为结果提出有人靠虽然都不熟悉明明能住这都送给出去人你都弄到他自由留钱于几句不是有人给客在这六岁聚起此于就是你变为六岁呢五十岁年轻人有人给给自己普通是根据为靠到结果前年用他的牙没中意给他们读大于几句不是
0: 第二个内容呢被问你出此于就是您以色列师兄表示，以色列的黎巴嫩的热果的送别传媒体，年底的二里结束 花生顿都切越级绝育。苏塞接巴的行呢，热锅底引起春梅切别米油泥，黎巴嫩结棍当个长节没把苏酒的引巴马塞，黎巴嫩的我是亲自做别吹酒了呀，吹酱用啊切酒特色。我把接巴伊呢，春梅的菜酱啊人没吹酒引巴是。
2: 因为呀，以色列的黎巴嫩区域被扒了，车站用土米，他的塞不西给灭不是。这个裂口呢，比外那次，该区农民在中西扒了也不是。天尼马康冲着列州某只牌，纽约从所就从所以到处把最终球局，因为马觉得农民提前情况提，什么事儿？阿国罗给他居民集团，古苏的集团，搞了丢了电器器不他。
0: 八十三天，该只两个查禁啊，是不是？当天晚，最终球局伦敦布隆体马就到农区调解情况，什么事儿？阿国罗，该趟居民阿谈，古苏尔顿趟，搞了你来登记接不他？八十三天，该只两个查两个股是不是？三个那么错，公司人就是研究学院，到我有准了的人际问题因，李三跟古尔南根登记完结了日。
4: 每米大几克，俺就六百出几斤；每米五几克，俺就六百出几斤。出几克，俺就出至两百七。长度不变，只注意母体形式两百七。
5: 米几克就样式，江浙切穿。
6: 扬州人民这碗里，俺们这边的扬菜是一。
7: 色出康几克，鱼体闽南用二七。
8: 米日康的经济业界党推蒙古边的中华米日体塑质颜色党，独秀颜色，热黄颜色建议。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mi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g ki tirin kasang.
4: Zemling ki tirin kasang.
5: Sagalige gongkamsa, siamle zemling ki tirin kasang si bilizan shugu yin. Ting di lizan ki nang tun zhou ni.
6: Xi Jinping ki Tajikistan ki zongtong Lahu Mongtan chunmen na wei guo ta.
5: Xi Jinping ki Burundi ki Yunzin ki Belitan jianzong na wei guo ro.
6: Tajikistan tan Zhongkui zhewa Yunqie mibar gerim sarbar lebe guo ro.
5: Ge ji cenzai sardu di ne zuzhun le gundi dan ne, zemli rinbi cenzai sardu gin zhongne de gu xiebi guo ro.
6: Qingwei ki le ki Zhongkui xiebxu le zhi su ma jiao qi gyo su dan wei guo ro.
5: Zhongku tan loe vi zhigi xun nu tu mi, Zhongku nan bi ting rib jin le chu duru chukbu chebi guo ro so yin.
6: Xiam le ting di li cheng kin nang tun xip chen nam sien zhuo.
5: Nyechara, gigab gi zhuzi Xi Jinping gi bi jin mima zho gan qimu ro, Zhongku ro ye dun cam zhin na war pi bi, Tajikistan gi zongdong la he meng tan jie min na yu wa shi. Xi Jinping gi Tajikistan rang zin qin ne lo sum chi song ko wa tan zhi, gigab zhuk zhun gi chum zhe kye jin to bar dim zhi xu bu shi. 习近平给片子于夹表了他几度才有你中谈指挥地位团你赢其留给苦留了军队其他的穷人中国谈他几次给个民你南亚诉讼肉的一个亲自上不谈拉克萨姆斯面谈片子于一切级别超过三步拉克谈这里批业动为肉的三步解释却你比中国谈他几次给于人亲自给个不二给人家做娘们的轻易了明大贵不提给个民比出这头为切不自提给片子于一切抗力问不谈 中国谈塔吉斯坦米勒姆内米勒帕人泽团用完了三星电笔给力切约中国桥内塔吉斯坦桥的念头俺认为他们是给中国谈塔吉斯坦给两万集团初步准确的工地当年给个米比米马来第一天外计划准确有几点难约习近平给中国桥内俄军心塔吉斯坦给让给个给解决单产品批给个冷笔头拒绝了解决了切约谈 타지스텐 초원의 기급기 장전 탄다와 덴자제 송경 제규로 제규인 탈로니 중국 롱아제 지역업은 고추비 로인바타 타지스텐 초원이야 니동 숨줄류 공기 기급 피해 특주라 뉴슈 유구 군대 동시 유 저 니비 뷰제 토벽군의 규지람지 님주 제규 존내도 샤니 피해 특주인 지뒤 딩섭 치바타 장소수 피해 믹셀로 로람 치구 Benjuru nyozo nyamlegi pechoo sangpo satin tongwa ta, nyamlegi mingunbi topshu ngokdun chi di, nyozo manchoki shi yun ta, buce tuji du tortongkwe. Zonne namjaan lagdara chekyuru ngeli chi ne, jangdo nyugyu ta chengzin benjuru, rikdin chonggira, misu rinnu soge nyamlegi gyachir dani, cenze sardu gyun gyunu chir tongkwe. Misu rinne beri ding sabdu dani, sanne nyamlegi biyib sabdu ba ta, gigam nyibu mima pinzu shiedo ta, pinzu chimdun yuwa rukundi tonggui. Chimzin denja nyamle le shungnu gimne, topshu ngenpo somle dongdi tajidu dani, tuimu to sagui gi denlin songgyong chigui. Zhongkui cho ne, Tajikistan cho gijin dumji kang nan shu gyuru gosu shu gyu tanji, nyamzi yezo ta, shanghai nyamle jikzu, Zhongkui ta yisha uimi lamsu sogi jikshi na nyamle le shungnu gibdi, chongma jinglu ngomun lalini dawa ta, tiwe shungzhan luktun gi, kuala shibu jikyong mala jungyuru gundi tongdu yu ji nendu na yu. Lahu mengki, Turab Sabi, Tajikistan dan Zhongku kyonyong tabju nyamle rogdi jawa tan tanda kongbi san mi chebaran roxin yu qin. Nyo zong tan ma jo, jimju, xingle so kyebkongi nyamle la chumji ki chupa tan, namjaan kejin dila yung wan. Mijuri nebiri nirishin sabdun zhuwa ji chungdi, gigam yibu mima la digi chun yu. Cho yibu, tirin, ta zhongki yurin kimzin za zho nyamle qingyi la mingda gu yu qin. Tietone, gigam nyibuyun zhwa lu yu gi tunzam sabar liba chunba ta. Gigam nyibuyun yuri nyamle la dun chung sabar du yu yinba chungi yu. Taiwan ni, zhungu ka cheta mebi cha xie xinba ta. Tajikistan cho ne, zhungu ji gi za dun laklin tajidu da yu yin. Tajikistan cho ne, zhungu cho ta, gag zi dir gyu ta, mitab zhinnu. Cenri sar du so kyebkong gi ngui nir nyamle la xiongnu gyeb to. Minin zhong la dabdi chunba ta, lopsu beri la xiongnu gyeb di. Gigam nyibuyun zhiwa kongbi tiwai qirun zhu yuru gundi dung yu zhigu qi xin yun. Zhu Xi Xi Jinping gi duan nan wei, kuo le shibu jue yong gi chui gui, zemli le tun ni kye xin dian yu. Tajikistan cho ne, zhongku qiab si gi to ne gi jin ne duan tak ju qi yurun bai zun hu da qi bara, cai tu ngak ju shu gu ta. Wei xia si gu gi tu bap si lu dun zhu yuru nubu kye jin duan bi qi bara, cai tu ngak ju shu gu yun. 타지스텐 초원의 중국 초타 정말 냠례 체바타 돕슈 냠바숨타 개콘레 주위 녀살라 냠도 동디다니 서구기 땡린의 송경 첸뒤 유지땡유 최면난 주지지 기급니뷰 접다기 중화미마지둔 기급타 타지스텐 지둔 기급기 유리 김진자조 냠례 칭이타 중화미마지둔 기급타 타지스텐 지둔 기급기 퇴럽사비 균용 탑주 냠례 로디 저와 딩스브 동규고르기 냠제 세자라 민다괴범마세 협잔나와타 시당기 삐리타 변조로 뇨조마죠 미터브진뉴 방매디교 년조로서 협공기 냠례 이지주로 민다괴바라 덴바나유 참진의 초니뷰터도 신뢰타 진니 롭소 대간 조춘 짐니 시피라 촘제 대구서 협공기 냠례 이지 줄하잠라 민다괴유바지
6: 니차르계급기 주시시진핑키 비지미만 소환시모로 중국응위시 참질폐배 뿌르네 개규진캠 빌라탄 투제나유바시 시진핑키 중국탄 뿌르네니 자조 김지 계급인바타 초도 탈구른뷰토 계급니와 정화탐섭유 중국탄 뿌르네 냠레기 계급니뷰 미만로 응응진진키 키벤토바마세 계급지중와 장냠기 따단지바타 냠레 니계키 미비양두유 나니 나란타 하산나르 수덴와 중국탄 뿌르니 레왕직툰초보두규태 튜몬키 문진케친초네 초니뷰드웨류사브식두유 디로니 중국탄 뿌르니와 신지조와조네 롱숨주송어콜베 로식시 군도탄성생뉴지기계지 튜법둔토 초니뷰 중국탄 뿌르니 레왕직툰초보두규태 니치토첸네 탑주 지도를 숭능갑탄 우주냠레 띵섭도단데 서쿠이키 시디탄딘리르 창조키 누바 티웨망와 눈구시 대난유 시진핑키 디로니 중쿠이 롱아첸키 차르쿠이 중업에 구축키 로임탄 뿌르니 지루니 동캠이 숨주수왕을루 폭둔 침뷰 초소 배준 침뷰 등규 치신유비 티튜니 수첸네 중국탄 뿌르니 냠레 게림 사부식도 립교로 군디 동구 태양진의 평촌료기 초배 특주적의 체내 모두 로딘 구명한 평촌갑교를 집어타 캡콘카기 삐진 냠레를 지교를 철구기 군디 동구 니니 니편 냠개키 콩비로도 체대 첩주 냠레 남창키 진로 군디 동화타 미수진류탄 청진변조소 사탈 캡콘기 냠레 갸칠 동구 숨니 핀춘 시도탄 핀춘 닝니웨 시베로도 체디 콜레시뷰 시베키 추고 튜모토 락린다와타 미취징네 비리 섭도 동아규 망심지 퇴기 작당 츠르스 사부두구 시니 콜레시부 주경 기념례 로도 체디 이시아샤르 난제기 컵타 냠토 나르웨 탐섭기 중국타 이시아샤르 난제기 레왕지 튠초부조교로 군디다네 서쿠디니 로게 군도 트위키 시디 딜링타 콩피 타르게기 비든 토스식도 중국시 내소나유시 빌레기 하산나 수덴키 주시 시진핑러 학습 수미기 첨지슈로 규슈나유바타 빌레기 중국니 뿌르니 유린키 초부인바타 계급니비 미만와르키 자초스무유 뿌르니 초기 중국지키 스주 로딘 그루밍아 락린다르와타 중국초타 냠토 계급니뷰 조다키 땡키즈에비 레왕직툰 초보 중규 둔벌러 투문토 군디동화타 탑주 냠레조대 저와 띵섭도 동화 토림종웅 탐섭균경치바 묘총마조 냠레러 흉눈갑지기토네 계급니뷰 니망러 편대중두유 주시시진핑키 캐장댄베고지워 중국변조탄 지소콩피러 총재키친토바타 우주 총재티 점링기우군기 통추소 교류 중국 롱아첸키 철구 주영업에 74부굴바 콩피티외치와 용외 이치유 중국 점링키 시디탄 딜링러 군디동화타 총만신루탄 계지지글럼러 숭경차치 각재뉴부둔비치유 주시시진핑키 뚜나우에 미리기 량왕직툰초부조비 두지타 콜레시부주경키 출고러 부르니초이기 낙주 강리수신유 一下下轮南这坛中国圈用给特区手的职位社会了第一准约不是你错给中国玩兄弟他们色起不他一下下轮南这坛中国玩起年来定色度的年社会给他给他电令了松共切局日故其行于及松于不是
5: 中国几个比主席习近平给电视台的台积电给总统拉赫门给在中国人的决定层面内容层面内容拉赫门给多少人比中国三个国别切断政治谈论内容空给纽约路线人台积电台中国接工卡给你们的军切没法的价值情报谈叫你比这位军切没法的给你们三个时都立于这谈空给中国人台积电给亲自引了特别弱的样式 前日这位组内罗松就拉咱们松人给个你比哈江泽顿他偏尊一切给这位组员叫你比切不是太偏尊一切他你比你们来了军队兄弟给们呢是个给电价他军队偏夜了车边争论他几个了卡电女电价有几松员拉和门起你为罗些人他就是电台中国这位亚洲给把他的偏夜请不他给个你比人不卡但拉巴托托里面敲给我了中文他们是不是就军用切员 台积电去年主席习近平给年度女十七岁到顶巴了台积电了阶段参政那晚逃避重置开进了彩票定价千不七千元了参政那晚提他中杂种只为留三百七三百元钱养几个月去年不第六三百确用给特区两列肉店这批给东区国的给年不止三十了明大贵不谈多年给个你比这晚提陆续给出在三百七都六月阶段
0: 空气俺俺那几个你比我了偏准一切千不七八谈提醒给咱电比冷门蓝色了路易千不七千元去你不如七不七千只谈变着了牛葱没就人那别的说铁不给你们来了给咱电比冲这头不嘛是铁不给你们来俺来定舍不得动我谈亲自几个不二跟着对这话三天都动我听木头他的空别用我的滚地动我接了学习有几松多 据今南京严重的全国国人格拉赫门旗全国铁王旗叫你比我的偏准一切持续七八千你比你们的定十不情愿据今南京严重七八天台积电台中国人之位陆续托给六三不对的给你比你们那个南屯偏准措施当我谈这我就给中间保持情愿 中西铁我蒙西智贵给南站开进入谈人吧台积电给三年卡都比新员听入金给熊蓝谈普蓝提醒女工智贵在阿基斯准备提台积电给社会卡瓦的给支撑了兄弟给不满是台积电给社会跟政治电台我所见证电台准确的蒙西电有几松多拉和蒙起 据今南京严重区域全国铁马桥派出了二位军队动画团连续给库克对吧团里偏见了军队动画完全了在南京接不接了偏多有了台积电给忙着六十动画团迷茫给草原球在拖的动物特别给明确文具的用具的肉然通明星台积电去年据今南京严重区域全国铁马桥派出了二位军队动画团连续给明确文具的用具的肉然通明星台积电去年据今南京严重区域全国铁马桥派出了二位军队动画团连续给明确文具的用具的肉然通明星
5: 对木头他的个文具用的这个切度立即面对有机松不是拉赫门去明年业绩退步不空样他偏准进球每日给人他大话松江这个门系托组别西北另外了明色给团年电邮接他空给他是电球呢中国他没去的那别的切有了彩团通勤切的抗体你随军跟杂着三天动画他忙什么集团用的切别忙都开心起度这个有机松多
2: 接给书记习近平去天气怎么了罗杰南穷勇没别更多钱不着心于不谈现在三对年天南去刚才有了采集银鞋年对南月接给书记现在三对了熊伦谈现在人畜染变了滚地动画明年南些开钱热谈是不必行过了是不是书记电别给及现在三对的那组装区别特别开钱共我们去归谈 共我们规制共我们规定界的南约龙安村开车过江的国措办让给其出在头的国内给其参加三队的内迁不松组装了工地大内同门三队给中年组共用的车把车地参加三队给中国那边停入进了第二趟内这级别才正式随约龙安村开车过江的国措了毕竟谈天津 河北滩地区苏松林区、广东滩、香港、澳门、库库、千木街，以及参加三队的内千木松区，集团和兄弟结的，参加三队的中控内部滩，子孙团内的内千内部，新店把自在集团内部街，共同安起了东新月。
6: 但其促进交给不错村陆团习近平其苏西南为党中央企参加三队体给克批给给内部事部地位内部投下托三队给批给了官地党委特区老大丁色切的毕竟他天津河北他只去苏苏林区广东他香港澳门库库切目切 给及参加三队的那组军体连接开前了你这堂官地大内天你让给其参加三队安控三倍特聚给做那堂地位归期出国图给我切就是毕竟他天津河北社会图这些书记习近平体让给其让定三队给军控开前堂同时三队给军控作物互大队归西那段南月 这群苏松奎托昆奇给科比特聚了相对修修你这多钱呢现在三对给亏空女不谈子孙吞了给你这女不跟前面把切入东归西那段南月广东谈香港澳门库库期末了昆奇比三吞给女修皮给东玩命的现在三对谈吞了三对年这丁色起数切入大内 给及真尊女不点别听入进去吞了马拉中国别浪车团南月吉克书记习近平给规制我让给其给及参加三队的那七这孙组中前年却将被拆给内三孔吞就实际间给批给拍他恰过规制内开给切入动画他人不是七别拍给冲给文革冲月 给及参加三队的那组军告诉单托同面三队的军控女娃的呢怎么连起温吞给参加战组给上车共有了出版契约给及参加三队的那前不松起蒙西心就规制了几个人吃过他勒索动画他三队军控卡托他四军军就没当我所给那天他去七八 现在三队团吞了三队年这丁色了滚地动画界切的三矿人被三队托塞扣做足行月毕竟他天津河北社会托毕竟其通面三队给军控给你这级别连根基不可能吞三百七千六千所同球的七千被吞了扣做松他人类所准他开局所同球东西被吞了扣做短主别不他 天津区盘内给地位上车准备切吧河北以吞来给贴切上车准备切不切仅仅计算这块去出车二位拖一拖年三孔吞着孔别给内部西部的十数处平原这区苏松林块的年三队几个人去定内银别问年同名三队年

0: sardu kyutsu zirak gyatambe pangzhe ki ang tangpur tongmar libyu. Dine chenpo sumki dunche simju tang junggyu tunle guizhe le dine. Cenze sardu ki tosasab sung xin yu. Bijin yizhuang ki malasung genggyu ki miyib chumi gyuxian lukyu le cae tui cae lin cui de zhe lam duba ne. Shanghai yi kwa le shibu le chui tui ni menju yu che tongma ti chomchar dungyu le gyongyu le guindi dang wa. 天内月港澳库布清明区区中区卡多尔区宁图主教堂陆军哈江几位基督区高东区界所前日这切清明区做了三对新旧区地不可顿起别盘给及参在三对地内区中国人团列他年至今年规制高斯坦的证明区顿车图区域
1: 탈로네송란제기 대단 투송 대외망 외 친구 길에 진중기 증류 코르도타 방매 티뉴석의 협공수 쇼기유 투지 담보로 개용수 사르도 주비 치게 총배 마저 길에기 창보로 치즈 솜동의 기어티 투송 탄도는 야지 죽지 바로다 심주 차르국의 첩순 치비 토림 라제기 셰브슈 리리기 퇴외토 친구 피주 치제 투송 탄도는 야지 야데 니습듄 탄 창주 기에기 더 바른 남비 파르능은 유청휴 탈로네송 티웨마웨 칭위키리기 심주 사르비치빌 후지티 중국르샤니 중국르 사르드타 콜레시브르 시업슈주텁치기유 탈로에다오 숨비던 주파라 비진투 칭위 심주 데네 숨규 숨주소니 주이바타 탈로지보르 키레 응업중앵 파르네 중화 상하이주 칭위 심주 데네 초기 십주 십듄 주이베나 탈로지보르 키레 주앵 파르네 중니 칭위티 중국르 심주 사르비기 데네기 창보르타 뷰제 니가 용녀르 냠바르 집에 튠잠소 리뷰 총등부 셰브주 리리기 개용 김외유 피주 집에 칭위 진부르기 주지 뒤리기 유바타 콤덥 제마라 셰브주 리리티 존네토샤니 총제 나슈크초비 촉진타 고이 협공 티웨 양가기 당디 뉴슈 유규 칭위기 이완 구슈기 상지사브디 유지지 된도
0: 年前约翰尼斯堡主加对中盔机械提供了下期作业的级别中盔那边停入前他FGK批给的中盔许女亲自本他金山陆金罗梅令门村都提罗FGK约翰尼斯堡主错不是约翰尼斯堡主加对中盔机械提供我潘金江期金山陆金期陆金选拔莫里斯罗梅雷屯部部长基罗摩接他中非罗梅屯民 三国不所名额就咱们结果的书月潘金江期西在松格明额给及推不明进起行更多忙为内部我中国谈FGK给科普卡期听着今天组织了关地东行月别熊伦瓦比日谈评村接下的新格罗熊伦给个年哈巴的开港起话是银全日本熊伦南给三西谈在这十度单年中非职位批给谈 中非年龄了，冷却读书体外忙活，凝聚人文学习送不是。金山罗平去录取选拔，莫里斯一决定。罗埃菲瑞克选入去中国批改给了不谈，中国那边停着钱。提醒埃菲瑞克谈中国年龄冲着钱了，才推脱裤子几个月别。我托同这个别的地区，中国批改给读西谈，冷冷去年秒了，俺为桂林托局人文学习送不是。 结果呢？听个几个开工来下去，苦这级别，中国的主席级结果呢？汹涌为金山六千克罗梅推门村，人一个牛蛙探长的中国参赛三队团，将到边角了，为追击开工级批改疫苗了，三西级别牛蛙变化些，罗梅推门村决定，中国微不运动团，门西只管组织，参赛三队所一台特别冲这个。
2: FGK给科普卡去让点批改给冷不出席解决了这些上不可断切约了控制中非年来给来团难受够了呀结果全部提不约雷门村都没错控及给提供来下期特通年明南期中国谈和FGK西别不日针对他中国人内容如期结果呀这组解决不是